0: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1: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0: 집사님, 경보라고 들어보셨죠? 경보.
1: 아, 그럼요. 그 막 빨리빨리 걷는 거 아닙니까?
0: 아, 맞아요. 빨리 걷기 대회. 그 경보 맞습니다. 그 경보할 때 집사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경보할 때, 네. 달리기 말고.
1: 경보. 달리기 말고. 네. 호흡.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보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클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자세를 유지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0: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경보할 때 가장 힘든 거는요. 정말 놀랍게도
1: 네.
0: 달리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1: 아, 달리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요?
0: 네.
1: 근데 듣고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 TV 같은 데 보면 그 경보하는 장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0: 맞아요,
1: 뭔가.
0: 맞아요. 네, 네.
1: 막 제가 뛰고 싶고 보는
0: 맞아요,
1: 사람이 네. 그런데 실제 경기하는 선수들은 그분들도 답답하지 않을까요?
0: 체형을 봤을 때 굉장히 그 경보 선수들 잘 달릴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하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계속해서 걸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경보 선수들도 달리면 얼마든지 빨리 달릴 수 있겠죠.
1: 네.
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참고 막 뛰기 시작해버리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마음을 참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비로소 완주할 수가 있는 거겠죠.
1: 네. 피디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0: 네네.
1: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1: 일상의 속도나 타이밍이 도무지 납득되지가 않고 막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마음을 억누르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주님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
1: 네.
0: 많은데 주님이 너무 답답하고 느립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너무 하나님 이거 제 생각해 주신 거 맞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뒤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것이 다소 더딘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실상은 주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그 과정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1: 아멘.
0: 네.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또 두 가지의 영적 보약, 든든한 영양제 챙겨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네 구절씩 오늘 또 하루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되뇌면서 하루에 방향을 잘 잡아나가시고 또 거룩한 하루를 좀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성경 구절들을 준비했는지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리죠.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0: 아멘.
1: 아멘.
0: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잠잠히 그 걸음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넉넉하게 흡족하게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하박국 말씀인데 오늘 굉장히 좀 강렬한 말씀 준비했어요.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 아멘. 네, 다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0: 아멘.
1: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0: 아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1: 맞아요.
0: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26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1: 아멘. 잠잠히 기다리래요.
0: 아니 근데 참 우리의 태도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잠잠히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1: 맞아요. 왜 이렇게

0: 조급하고 급한지 모르겠어요.
1: 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오늘은 오늘 하루만큼은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0: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아, 오늘 또 깜빡하셨습니까? 네, 지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물 그리고 냇가 그리고 물가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약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컨셉입니다.
0: 아우,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1: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잎이 청청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이 어련히 우리에게 옳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하루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1: 맞아요.
0: 있죠.
1: 자, 말씀 붙잡으면 하나 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겠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아주 시원하게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드란 오늘의 기도문.
0: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바로 공개하진 않고 그러니까 퀴즈인데 퀴즈 아닌 퀴즈 같은 네,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제 유튜브에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사랑의 뜰한 실시간 보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키워드가 노출이 됐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글자인데 자, 오늘 집사님이 어떤 또 그 힌트를 또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오늘 어떤 힌트 준비하셨을까요?
0: 마라톤이 생각나더라고요.
1: 마라톤.
0: 네, 마라톤.
1: 아하.
0: 근데 저는 딱히 뭐 이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1: 예.
0: 그래도 믿음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1: 맞아요,
0: 또
1: 네.
0: 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래서 믿음의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마라톤 띵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하는데
0: 우리 모두는 또 이걸 하고 있지
1: 그쵸,
0: 않을까요?
1: 그쵸.
0: 지금
1: 신앙의
0: 이 순간도.
1: 이것 그리고 믿음의 띵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네. 근데 급하게 하면 또 금방 지치니까
1: 네.
0: 말씀과 기도로 찬찬히 또 이걸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약간 또 다른 방향에서 힌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포항 근처, 울산 근처라고
0: 네.
1: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0: 네,
1: 행정구역상 대한민국의 포항 인근에 있는 그리고 울산 인근에 있는
0: 네.
1: 도시가 하나 있어요.
0: 그렇죠. 저희 가족도 여기를 참 많이 가는데요.
1: 아, 그래요? 많이 다녀오셨어요?
0: 네. 문화유산이 많고
1: 아, 맞아요.
0: 갈 때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신라시대. 아
0: 네.
1: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첨성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오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요즘은 달리 뭐 불리긴 하는데 안압지 뭐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파악하셨다면 아 그거 하신다면 샵 933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했으면 뭐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바로 키워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0: 네.
1: 오늘 좀 실없는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주입니다.
1: 자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 믿음의 경주잖아요 집사님.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맞아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이었는데 결국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0: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막 급해질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막 빨리 가고 싶고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으로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야, 오늘 네. 말씀하고 딱이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0: 아멘.
1: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길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가지 말고.
0: 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1: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 좀 공개해 주시죠.
0: 네. 경주입니다.
1: 경주죠.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근데 8016번님이 불국사 수학여행 이렇게 아하, 보내셨는데.
1: 수학여행을 경주로 다녀오셨나 봐요. 아, 집사님도 혹시 경주로 수학여행 다녀오셨어요?
0: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1: 아, 그래요? 아, 왜 그거를?
0: 그거 답하면 이게 나이가 계산이 돼요.
1: 아니요, 아니요. 뭐 저희 때도 사실 뭐 경주에 이런
0: 어, 그러세요?
1: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다녀온 적이 있으니까.
0: 아니에요, 저는. 네. 아,
1: 저는 참고로 뭐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0: 제주도?
1: 아, 고등학교 때.
0: 그렇구나.
1: 아, 요즘에 수학여행 안 간다고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0: 맞아요. 우리 땐 참 그게 좋았는데. 네. 여튼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주입니다.
1: 경주. 추억의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붙잡고 묵상해야 할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해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찬의 찬양 준비했어요. 삶을 앞서지 않는 노래 듣고 오시죠.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영양제 챙겨드리고 있는데 영적 보약 정말 눈으로 보고 또 우리 목소리로 섭취하는 귀한 보약이고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문과 저희가 말씀 씨앗 이미지를 각각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샵 9330번으로요.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가 가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주거든요. 경주 네.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이 또 나갑니다.
1: 자, 근데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이 경주를 저희가 계속해서 동음 이어로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도시 경주 얘기하고 하나는 이제 달리기 경주할 때 그 경주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한 청취자께서는 이제 그것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나 봐요. 한자로 보내주시는데 한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은 가능하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네. 기도문이 나가진 않으니까 한자로는 보내지 마시고 한글로 경주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얼른 좀 소개해보죠. 자, 8457번님과 8865번님께서 오늘도 씨앗 신청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891번님.
0: 네, 샬롬. 주님을 앞서지 않는 순종과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우리가 충성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1: 네.
0: 쉽진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는 항상 정말 말씀이 옳았구나. 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0: 네.
1: 하나는 여리고성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뭐 여리고성이 조금씩 균열이 가고 약간씩 뭔가 먼지가 난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도는 그런 게 바로 순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 때 정말 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물 그 포도주 그 사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어떤 하인들이 했던 그 모습 그것을 제가 순종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0: PD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그렇게 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잠깐 생각해 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순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 자아가 강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1: 예.
0: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여튼 어찌됐던 간에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을 또 이렇게 마음으로 또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을 또 생각해보면 순종함으로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주입니다.
1: 네, 순종 아니에요. 오늘 키워드가 순종은 아닙니다.
0: 네.
1: 근데 집사님 순종에 대해서 또 너무 귀한 또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순종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0: 네.
1: 또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234번님.
0: 네, 씨앗 말씀 필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 안에도 한 그루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너무 표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진짜 항상 그 표현이 너무 감동적인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친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냥 그 시냇가에 심겼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잎이 푸르고 잎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0: 네. 그리고 또 1, 2, 3, 4번님께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 나무를 쑥쑥쑥 자라게
1: 그럼요.
0: 해주시지 않을까요?
1: 주님께 우리가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0: 네,
1: 그
0: 믿음의
1: 시냇가에
0: 뿌리.
1: 네, 내리고만 있으면 우리가 쑥쑥 자라날 좀 있습니다.

0: 자, 복음전도로 오늘 하루를 달리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1: 와.
0: 1278번님 고백해 주셨습니다. 6334번님.
1: 네, 경주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보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0: 네, 그리고 은혜의 신호 대기입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리고 씨앗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0675번님이시고요. 9113번님.
1: 아, 저 천국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도록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자, 그리고 0360번님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도 경주하면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1: 아멘.
0: 문자 주셨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경주다라는 표현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0: 집사님께서도 열심히 그 섬김에 경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지금 이 자리도 섬김의 자리죠.
0: 아, 그렇죠.
1: 네.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0: 예, 여러분도 여러분께서 맡고 계신 다양한 섬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섬김의 경주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의 경주는 전생에 걸쳐서 치러지는 경주라서 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34번님께서 또 고백해 주셨는데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정말 말씀의 힘과 또 기도 속에서 얻는 새로운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보자고요.
0: 네, 믿음의 경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희가 옆에서 이제 마라톤 할 때 네. 옆에서 영양제 같은 것도 챙겨주고 하잖아요.
1: 네.
0: 그게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1: PD님 제가 정말 생각났어요. 우리 마라톤 할 때 혼자 안 하잖아요.
0: 예.
1: 경주할 때 혼자 안 하잖아요.
0: 예.
1: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경주할 때 믿음의 동역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저희가 또 열심히 여러분 달리시라고 또 방향 잃지 말고 잘 달리시라고 지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말씀 씨앗과 또 기도문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우리 사랑이 뜨랑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보자고요.
0: 자, 경주입니다. 경주 샵 9330번 경주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씨앗이라고도 문자 남겨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4006번님께서 피디님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저 은영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누나 파이팅! 라고 문자 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신지 모르겠지만 집사님을 바로 누님으로 바로 또 여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누님인지 아닐지 몰라요. 저희가 확실히.
1: 네, 4006번님 축복합니다.
0: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그리고 5976번님.
1: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 병원에서 문자 드려요.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문 좀 보내주세요.
0: 자, 오늘의 기도문 경주거든요. 경주. 아마 지금 라디오를 듣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서
1: 네.
0: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는 확인했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 드릴 테니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몇 분만 더 문자 좀 소개하면 8395번님.
1: 네, 경주는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0: 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창세기 큐티를 통해서 요동치 않는 요셉을 봅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의 승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의 그 비밀 참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축복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요셉을 창세기를 좀 읽다 보니까 요셉과 좀 만났거든요.
1: 네.
0: 아, 감동적이었어요. 아, 너무 몰입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네. 저와 같은 감동을 아니 더 그 이상의 감동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1: 네, 날씨가 더워지면 딱히 할 게 없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시간을 보낸다면 영육이 강건해지리라 믿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의 그 파도 속에 여러분께서 흠뻑 한번 빠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전도단입니다. 말씀하시면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저희 뜨란 광장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드란 광장!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 저희 방송사에 요청된 그 행사 소식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의 소식을 저희가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기관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아니 어떤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벤트여도 좋으니까 광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어떤 이야기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매주 금요일 이 뜨란 광장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남지구 PD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뜨란 광장 비둘기 남지구입니다.
1: 자, 이제 뭐 서머 스페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뜨란 광장도 저희가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지구 PD님을 이제 이 금요일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정입니다.
2: 너 아쉽지만 제가 또 서머 스페셜 때 기회가 네. 된다면
1: 아, 네. 아, 다른 걸로
2: 다른 걸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장 PD님.
1: 아, 그거는 또 한번 고민을 해 봐야죠.
2: 네, 알겠습니다.
1: 아, 아무튼 요즘에는 굉장히 좀 이제 건장해지고 있는 건장 비둘기거든요.
0: 그래서 오늘 블랙을 입으셨나 봐요.
1: 아, 건장 비둘기를. 네. 오늘 굉장히 다 부서지고 있고 저희가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좀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남지구 PD의 변해가는 모습도 기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송 가족분들께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이 시간에는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 그리고 함께 듣기로 이 나누어서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시 듣기는 진행된 행사 소식이고요. 미리 듣기는 예정된 행사 소식 그리고 함께 듣기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식입니다. 자. 네. 샵 9330번으로 오늘도 보내면 되나요?
1: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소식을 굉장히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기관에서 예정된 일

0: 생일들 혹은 저 생일입니다 혹은 저 결혼 기념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 어떤 소식들도 전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는 오는 소식들은 빼놓지 않고 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눠주시고 뭐 축하도 받으시고 저희 격려도 받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330번 문자 주시면 되겠고 4006번님께서 지구지구 남지구 PD님 파이팅 하고 문자 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파이팅.
0: 굉장히 팬이 계셨습니다. 네. 아무튼 자 아무튼 오늘 다시 듣기 다시 듣기는 제가 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듣기를 좀 빌려서 다시 듣기 시간을 좀 빌려서 진행되고 있는 이미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인 그 행사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오픈을 했었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 애니메이션 다윗 영화 상영회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어제 아 그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었죠. 받고 굉장히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제 800명에 가까운 이제 신청자 그래서 원래는 150석 정도의 영화관을 저희가 대관을 했었는데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200석의 영화관으로 저희가 이제 좀 그 바꿨습니다.
1: 네, 영화관을 옮겼습니다. 네, 저희
0: 관을 좀 바꿨죠. 바꿔서 이제 신청을 더 안 받았습니다. 또. 그래서 사실 더 적극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좀 덜 받고 신청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진행 과정을 좀 이제 잠시 안내를 드리면 신청이 마감됐고 이제 그 당첨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남지규 PD님?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후쯤에 네. 이제 그분들께 1차적으로 당첨 안내 문자를 드릴
0: 아마
1: 예정입니다.
0: 아마 점심 시간 좀 지나서 아마 이제 당첨 소식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즉 진행 과정이 당첨자에게 먼저 당첨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방송사로 연락을 주셔서 추가 이제 당첨자까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께 이제 이미지로 티켓 교환권을 전해드리는 그런 과정인 거죠?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첨이 이제 1차적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당첨자 선정이 이미 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다윗 영화 상영회 이제 당첨 소식을 아마 오후쯤에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 9일 목요일이죠.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애니메이션 다윗 더빙판입니다. 영화 상영회가 진행된다라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뭐 그 소식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그 소감과 함께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실무를 또 우리 남지구 PD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
2: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예. 네. 아, 또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어요.
0: 아쉬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근데 그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영화 안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제 마음 먹으셨다면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꼭 한번 보러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오늘 당첨 문자를 발송드리면 꼭 스케줄을 이제 본인 각자 개인들과 이제 초대하시는 분들의 스케줄을 꼭 확인하셔서 네. 저희 꼭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갈 경우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세세히 다 연락 주실 필요는 없고요.
1: 아, 네네.
0: 근데 이제 내가 좀 정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꼭 좀 연락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께 또 기회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꼭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것은 노쇼 안 됩니다. 당일날 갑자기 안 오시거나
2: 아이고.
0: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1: 네.
0: 그러면 다른 소중한 분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본다면 아사가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쇼 절대 엄금 네, 네. 절대 노쇼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더불어서 오늘 또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주말이 이어지잖아요.
0: 예.
1: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시고 뭐 초대하는 손님들도 교회에서 만나실 테니까 네. 꼭 일정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0: 아 맞아요.
1: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일정 체크. 그래서 네. 아, 이건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당일날 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간대요. 해가지고 그래서 저 네 명 신청했는데 두 명만 갈게요. 뭐 이런 것도 좀 네, 뭐 미리미리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첨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당첨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혹은 인원에 대해서 좀 확정을 지어주시면

0: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내용은 전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좀 알려주시죠.
1: 네, 전화로는 0428282933 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들 잘 정리해서 만약에 빈자리가 또 생긴다, 인원이 생긴다 하면은 추가 당첨자분들께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연락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1: 하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0: 아, 네. 이제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영화 맞습니다. 좌석 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그 혜택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이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고 일단 오늘 신청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당첨자가 이미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대전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다윗 영화 상영회 이제 꼭 이제 당첨되시면 그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듣기 또 이어서 네.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남지구 PD님 오늘 어떤 소식 물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 세 가지 소식 제가 물고 왔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 소식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독수리가 등장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등장했던 독수리라고
1: 맞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2: 할렐루야. 대전 성시호원 동본부와 대전 마마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전 마마클럽 어머니 부흥 기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날아온 독수리 대전 성시호원 동본부 사무총장 박명룡 장로입니다. 대전 성시호원 동본부 대표이장은 대전 남부교회 유명렬 목사님이시며 대전 마마클럽 대표는 인동교회 송정신 장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라는 주제로 어머니가 기도하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삽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 안밭제일장로교회에서 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는 전국 4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 마마클럽은 2022년에 창립 예배를 드렸고 2025년 발대식을 갖고 매월 1회씩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 대전 남부교회에서 금식 기도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마클럽의 뜻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갖는 대전 마마클럽 어머니 부흥 기도회를 준비하고 대전 지역 모든 어머님들을 초청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나라와 한국교회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는 영력과 영성이 깊으신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금번 부흥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대전의 2,500교회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발족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도시, 거룩한 도시, 성시와의 도시가 되는 역사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독수리께서 또 귀한 네.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1: 네, 먼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와 또 이제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연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강사로는 저희 한밭제일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라는 주제로 이 시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대전의 어머니들이 이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아, 근데 집사님, 저는 그 아까 우리 독수리 장로님께서 우리 박명룡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굉장히 가슴에 깊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기도하는 도시가 되면 좋겠는데 그 시작은 나부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 네.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먼저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3: 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는 적금이다. 아. 하늘에 쌓아두는 적금이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또 그 눈물병에 담기다 보면은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또 해줘야 되잖아요.
0: 예, 예.
3: 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눈물병을 보시고 그 찾습니다.

0: 때 또 이루어주는 걸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 엄마들은 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 비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찌 생각하면 그 기도의 열쇠가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기도에 한번 참석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다 같이 또 기도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0: 힘이 나죠. 그렇죠. 더 힘이 나죠.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고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다양한 행사와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뭐 하는 것들 이제 교회마다 이제 안내 어떤 그 포스터가 가고 소식들이 전달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관심 밖으로 여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 내가 가면 좋겠다 혹은 내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들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 사역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전 마마클럽 부흥 기도회 진행된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식인데요. 예수 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 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강사로는 예수전도단 제주지부의 대표 간사인 백세현 간사님을 초청하고요. 또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좋은 말씀들 나간다고 합니다.
1: 주제가 바톤이네요. 바톤.
2: 네, 바톤. 뭐 이어져온 믿음의 유업을 우리 세대에서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은 중고등학생이고요.
1: 아, 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모건대학교에서
2: 맞습니다.
1: 모건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세대 캠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도 이제 특별한 이제 다음 세대 캠프가 모건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가까운 청주 지역에서 또 이제 다음 세대 연합 캠프가 또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합수련회가 이 충청도 전역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예정돼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관심만 조금 가지면 가까운 곳에서 아주 풍성한 그 예배의 감격과 수련회의 그 감격을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검색 한번 해보시고 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스캠프 예수전도단 주최고요. 유스캠프가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사들도 세워지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소식이죠?
2: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엔 다니엘 기도회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와, 그래요?
2: 네, 장소는 좋은교회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열리고요. 강사로는 탈북하신 정윤아 자매님과 네? 이제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1: 아, 정윤아 자매님 입담이 참 좋으시고
2: 네.
1: 또 되게 그 재밌으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2: 네, 또 실질적으로 탈북하신 그 과정을
1: 네.
2: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제 북한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1: 그렇죠.
2: 이야기도
1: 신앙심도 참 좋으셔가지고 네. 네, 맞아요.
2: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1: 네, 소통 미니스트리가 또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하고요.
2: 네.
1: 자, 교단과 교파를 넘어 지역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합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은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참 많은 분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또 은혜의 자리를 또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네요. 7월 12일이죠?
2: 네, 맞습니다. 7월 12일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7시 저녁에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조금 일찍 하시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1: 네,
2: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저녁 예배가 없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경우는 여기까지 이제 방문하셔서 뜻깊게 주일을 좀 기념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여기까지.
2: 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1: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함께 듣기 시간인데. 자, 우리 꾀꼬리 우리 박인영 집사님께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5번님께서 소식을 전해 주셨네요.
0: 네. 오늘 교회에서

0: 그 봉사로 찬양에 관한 어떤 행사를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165번님 보내셨네요.
1: 교회 자체적으로 뭐 찬양 세미나나 이런 걸 진행하나 봐요.
2: 네네.
1: 아, 그래서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예, 정말 찬양의 고수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1165번님 귀한 소식 감사하고요. 믿음 경주 완주하자. 8457번님. 자, 6260번님이시네요.
0: 아유, 안타까우신가 봐요. 영화 상영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아쉽네요. 영화관에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은데 제목이 뭘까요?
1: 아, 우리 제목을 또 맛깔나게 우리 그 남지구 PD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 아, 영화 제목 다윗입니다. 또 특별히
1: 그렇게 맛깔나진 않네요.
2: 아, 어떻게 하면 좋나.
1: 네, 애니메이션이죠.
2: 네, 애니메이션 다윗이고요. 이제 저희는 더빙판으로 상영회를 진행한다는
1: 박보검이
2: 점.
1: 박보검이 이제 박보검 배우죠. 박보검 씨께서 이제 다윗 역할을 담당하고, 네, 차지연 이제 뮤지컬 배우인데, 차지연 씨가 이제 다윗의 어머니 역할.
2: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장광 장로님께서 사무엘 역할을 하고요. 골리앗 지영준 베테랑 성우가 이제 정말 그 지영준 성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아는 웬만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에서 악역이란 악역을 다 하셨더라고요.
2: 또 워낙 목소리가
1: 저음이시고, 예, 네, 들어보면 압니다. 보니까. 어떤 네. 분인지.
2: 네. 네.
1: 목소리가 딱 들어보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그 성우분이십니다.
2: 네.
1: 자, 5776번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고백해 주셨고. 자, 그리고 9572번님.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0: 너무 신선한데요. 네. 내일 10시에 민정빌라 반상회가 있습니다.
1: 반상회 중요하죠. 반상회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요. 네. 약간 동대표 모임. 요즘 아파트 문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동대표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았는데 반상회 있다고 합니다. 아,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또 연합의 자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키워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주입니다.
1: 경주, 샵 9330번 경주, 경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남지구 PD님께서 열심히 또 노력해서 문자를 하나하나 또 발송해야 되니까,
2: 네,
1: 그 과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쯤, 네,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점심시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이후가 될 것 같으니까.
0: 자, 그리고 그거 샵 9330번으로 광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소식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소식, 그리고 유스캠프 소식, 그리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또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광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남지구 PD를 저희가 이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도 계속 볼 수 있을지는,
2: 네,
1: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분들께 끝인사 해주시죠.
2: 네, 제가 오늘로서 뜨름광장이 끝났지만 뭐
1: 끝나진 않죠.
2: 잠시 쉬는 시간이죠.
1: 그렇죠. 네, 서머 스페셜을 앞두고.
2: 네, 쉬는 시간이지만 또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더 다양한 소식들, 다채로운 소식들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 혹시 모르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기대합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약간 저한테 좀 압력과 압박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0: 아니, 오늘 두 분 다 블랙 입으시고.
1: 자, 아무튼 지금까지 뜨란광장의 건장한 비둘기였습니다. 전서구 남지구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나의 주 주님과 함께.
1: 지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샵 9330번으로 오늘의 방송 키워드 경주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자, 하이랍니다. 배우 하이라의 언약의 고개, 아리랑 멜로디를 좀 따와서 부른 찬양인데, 제 언약의 고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계속해서 또 은혜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의 뜰한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대전극동방송 이제 대전과 충남 지역을 넘어서 올해에는 이제 청주와 충주 더 나아가서 충북 지역까지 이제 그 방송 권역이 확장이 됐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또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경주죠, 경주
1: 직전에? 네, 경주입니다. 오늘의 네. 방송 키워드는 경주고요.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이 나가죠.
0: 네. 그리고 써머 스페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써머 스페셜이 뭘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프로그램마다 언급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정말 궁금합니다. 자, 저는 지난 겨울부터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해서 여름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1: PD님 정말 써머 스페셜이 뭡니까?
0: 네, 써머 스페셜은 이제 극동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찬양을 좀 더 풍성하게 또 다양한 형태로 전해드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찬양을 우리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엄선하거든요. 찬양에 조금 더 집중해서 풍성하게 다양한 형태로 찬양을 전해드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0: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제 멘트를 좀 다소 줄이고
1: 최소화하고
0: 그리고 더 풍성하게 찬양을 좀 전해드리는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던 코너들이 조금 이제 멘트 위주의 코너가 많았다면 좀 정리가 될 예정이 정리라기보다는 휴식기를 갖습니다.
1: 휴식기를
0: 갖고 그 기간 동안에는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전해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계속 찬양이 나오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1: 여름에.
0: 풍성한 찬양.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도 조금은 휴식을 좀 가질. 근데 뭐 장기간 휴식은 아니고요. 네. 조금 그 빈도수를 줄일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 1부 시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태로 오늘 또 잘 제작이 돼 있습니다. 7월 3일자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희 키워드 경주죠? 집사님?
1: 네,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샵 9330번으로 경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으셔야죠. 오늘은 정말 시원한 또 배경을 깔고 있는데요.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자, 그리고 9826번님 우리 집사님 잘 지내고 빨리 오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어떤 집사님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저 말하는 거 아닌가요?
0: 자, 웨이홈입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면 그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라는 그런 뜻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길 소망한다. 나의 마음의 안방을 오늘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0: 네, 사랑했다는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집사님께서 우리 마음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떤 방을 내드리고 있을까?
1: 안방
0: 굉장히
1: 아닌가요?
0: 쪽방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아, 우리 삶에 있어서 안방이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될 텐데 우리 그 영혼의 전 영역을 주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좀 맡겨드리고 살아가야 할 텐데 정말 한 칸 아주 정말 그 좁은 쪽방을 좀 내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욕심과 의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거든요.
1: 네.
0: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안방을 내어드리면 나의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뭔가 이렇게 불빛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을 때는 내 마음의 안방이 밝은데
0: 예.
1: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차지했을 때는 왠지 모를 그런 또 어둠, 또 실망감, 낭망 이러한 것들이 금방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의 방송 키워드처럼 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묵상 노트 작성해봤습니다.
0: 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 가사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1: 아멘.
0: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오늘 찬양을 선곡했어야 됩니다.
1: 오늘 정말 사랑의 뜨랑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그 안방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평안과 위로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0: 자, 씨앗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들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주입니다. 경주 샵 네.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심플리포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찬영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옵니다.

0: 은혜로 다시 쓰는 당신만의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1: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시간
0: 어메이징 클래식. 네, 이 시간에는 클래식 곡을 하나 선정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1: 여러분께서는 그 흐르는 선율을 잘 들으시고 떠오르는 묵상과 감동을 제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샵 9330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들의 클래식 선생님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지금 겸임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국내 몇 안 계시는 엘렉톤 전문 연주자이십니다. 최유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어느덧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맞아요. 아, 너무 정말. 시간이 빨라요.
1: 아,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그 대학마다 방학을 이미 했을까요?
2: 그렇죠. 방학 시작했습니다.
1: 아, 네. 그러시구나.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강의가 그럼 좀 없어 지금 없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지금
2: 이제 방학이지만 또 이제 뭐 다른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또 이제 여러 인문학과 이런 또 클래식 공연들도 지금 예, 연습 중에 있고요. 예. 네, 방학이라는 게 딱히 어떻게 없네요.
0: 바쁘시네요, 교수님.
1: 쉬셔야 되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교수님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또 특별한 클래식 곡을 또 선물해 주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1: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오늘 클래식 곡을 선곡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만 네. 잠시 좀 언급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2: 아, 벌써 이렇게 7월에 여름이 훅 들어온 이 계절인데 네. 뉴스 요즘에 보면은 특히 유럽 쪽에 아주 폭염이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네. 프랑스에 지금 있는 제 친구들도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정말 생전 처음 겪어보는 더위라고.
1: 그리고 지금
2: 해요.
1: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 네. 에어컨을 잘 못 트는
2: 에어컨이
1: 도시라고.
2: 없어요.
1: 없어요. 네.
2: 거의 보급률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에어컨이 한 대 1,000만 원씩 한다는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1: 아이고.
2: 네, 그런 뭐 상황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더운 여름을 한번 좀 환기시키고자 한번 좀 네, 빠른 비트의 음악을.
1: 아, 그래요?
2: 네,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박은영 집사님께서도 이제 클래식을 이제 그 배워 나가고 계시다라고.
0: 아유, 잘 몰라요.
1: 네, 근데
2: 모범생.
1: 이제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계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집사님께서도 아마 좀 몇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저는 이제 들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일부러.

0: 로 저도 이제 좀 신선한 저도 오, 그 감동을 네. 좀 받고 싶어서 들어보진 않는데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는 걸 딱 봤을 때 너무 유명한
1: 맞아요 제목
0: 유명한 제목과 네. 유명한 이제 그 작곡가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정말 그 원초적인 어떤 감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또 하나님적인 생각들 묵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제목들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코너가 정답을 맞추는 코너가 아니라 네. 정말 클래식을 듣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접목시켜서
0: 맞아요.
1: 자신만의 제목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듣고 또 샵 9330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 문자를 소개한 이후에 제 교수님께서 원래 제목과 그 곡에 얽혀있는 다양한 또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또 풀어주실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그런 클래식 곡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0: 와.
1: 네.
2: 어떠세요?
1: 지부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다행이다.
3: 네. 아는 곡이세요?
2: 아는 곡이다. 이런 생각? 아니, 근데 많이
1: 들어봤죠.
2: 그렇죠. 네.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네. 익숙한 곡이구나. 오랜만에.
1: 어딘가 막 그 영화에 막 나올 법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확실히 이제 곡은 이제 또 이제 작곡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주하는 사람 혹은 이제 그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사뭇 다르게 맞아요. 들리는
3: 네,
1: 것 같아요.
3: 네네. 저도 이 곡을 들으면 특히 이 버전을 들으면 약간 헤비메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1: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방송 가족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제목을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만의 제목을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2: 근데 이 코너를 굉장히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집사님 저 제목 정했거든요.
2: 아 뭐예요?
1: 저는 약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말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막 온갖 그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제목을 적었.

0: 근데 이래도 은혜를 안 받을 테냐? 아. 이래도 은혜를 안 받을 테냐? 저의 제목입니다.
1: 좋은데요?
0: 그래서 네. 약간 은혜,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돌이게 잠자코 순종하고 잠자코 주님께로 나아가면 될 텐데 우리의 고집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님 절대 저는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어쨌든 이제 옳은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좀 거친 방법을 쓰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래도 은혜를 안 받을 테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박은영 집사님 어떨까요? 네.
2: 피디님 이야기 들으니까 하박국이 생각이 하박국. 났어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빅토리.
0: 네. 하박국과 빅토리요?
2: 네. 피디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생각났고 저의 생각은 승리, 빅토리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교수님 좀 가깝나요?
0: 저는 근데 약간 이거 하박국 말씀하시니까 이게 네. 생각나긴 해요. 하박국에서 이제 하박국이 이런 표현하거든요. 징계 중에도 우리를 잊지 마세요. 막 이런 표현을 해요. 징계 중에서도 이제 주님 우리를 좀 살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갑자기 저는 그거가 좀 떠올라가지고 징계 중에도 주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주옵소서.
1: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정답에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0: 그래요?
1: 아주 가깝게 그래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 저 클래식 잘 모르는데
0: 근데 오늘 또 하박국 말씀 있어요. 씨앗 혹시 여러분 샵 9330번 씨앗 또 문자 주시면 지면 씨앗 오늘 또 네 가지 구절 나가잖아요.
2: 급해지시는데요.
0: 오늘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으로 할 걸 그랬나 생각이 들어서 징계 참 대단한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샵 9330번 여러분의 제목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네 찬양 한 곡도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플랜티드라는 팀이 있어요. 네, 클래식 팀인데 조금 밝게 저도 여름이니까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연주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할게요.

0: 아멘.
1: 아멘.
0: 네, 플랜티드였습니다. 고난 내용 혼 편히 싣고.
1: 이 곡도 좋네요.
0: 아, 다행입니다.
1: 우리 피디님의 또 찰떡 같은 선곡.
0: 항상 이제 식은땀 나는 시간이죠. 네.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어메이징 클래식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또 추천해주신 클래식 곡을 통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 각자의 감동을 담은 제목 이제 샵 9330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곡은 이 곡이었어요. 와, 멋졌어요. 네. 뭔가 블록버스터 같은 네. 느낌으로. 자, 우리 집사님 먼저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554번님이시죠?
2: 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강연을 베푸신다.
0: 이거는 그냥 이제 교수님의 어떤 이미지도 좀 그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되게 좀 그 천천히 이렇게 뭐 강의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뭐 그런 교수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열정적으로 수업을 열고 강연을 베푸신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6번님.
2: 네, 하나님의 군사들을 깨우시는 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야. 할렐루야.
0: 자, 와, 일어나, 일어나. 네. 얘들아, 일어나. 전쟁을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0360번님께서는 교수님 지난 6개월 동안 사랑의 뜨나를 통해서 클래식을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호흡을 맞춰가는 탱고라고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호흡 맞춰주는 탱고라고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54번님 또 문자 주셨어요.
1: 네. 과목명이네요.
2: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0: 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과목으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열정적인 강연을 펼치신다. 그리고 0940번님.
2: 이분께서는 조금 본인의 마음을 좀 표현하셨는데요. 어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새벽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0: 큐티
2: 하셨는데요.
0: 큐티 말씀이 억울해도 인내해라. 다 내가 한다. 그게 지혜다 하시더니 주님 이겁니까? 주님! 하면서 새벽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선곡이 참 위로가 된다고 하시면서 제목 뭘까요? 집사님 제목 여기 있네요. 네.
2: 억울함도 인내하라고요? 주님? 이럴 때도 많죠.
0: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가 딱이네요. 오늘 첫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야, 오늘 뭔가 네, 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딱딱 들여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6882번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제가 자주 방문하는 세종시 천마을에 있는 팥빙수 가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원한 얼음 빙수 갈고 있는 소리네요. 마지막엔 완성된 빙수로 이 더운 무더위를 날려주시는 포포스 같은 주님의 은청으로 들립니다.
0: 야, 이거 또 이렇게 또 들으실 수가 있구나.
1: 쓰셨는데요.
0: 그리고 3116번님은 찬양하는 군사들아 일어날지어다.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6882번님은 제목 네. 폭포수 같은 은총. 아까 그 팥빙수 이야기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자, 그리고 1440번님
2: 심판의 날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렇게 그 순간 죄인의 모습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주님께 그 주님 오실 날을 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2: 그렇죠.
0: 모습을
2: 몸을 웅크리면서
0: 네, 떠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7098번님께서 하나님의 웅장한 섭리하심 문자 주셨고요. 다 그리고 9572번님
2: 저는 주님께 목욕탕을 내어드릴게요. 이거 묵상 노트북 하시는
0: 맞아요,
2: 것
0: 맞아요.
2: 같은데요.
0: 맞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안방을 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2: 네, 저희 집 목욕탕은 기도실이라고 문에 쓰여 있어요. 그래요? 주님이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0: 또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육체를 씻으면서 영혼까지 이제 샤워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네요. 자, 2625번님.
0: 네,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들.
1: 야.
0: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교회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 모습에 교회 건축하면서 1989년 오늘 작은 아들을 출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재단 휘장을 헌금했는데 이 아들이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자꾸 빠진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은 아들의 삶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관하심을 느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약속의 선율 같았어요.
1: 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실 겁니다. 그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가난한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찝찝함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찝찝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발걸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069번님.
0: 저희 아주 바쁘고 어지러운 일상을 표현해 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너는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만 바라보라 입니다.
1: 멋진 표현 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욕실에 기도실이라고 화장실을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와, 멋진데요. 이렇게 좀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리고 시편 41편 말씀 생각이 납니다. 클래식 곡을 듣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9459번님 문자 주셨고 1250번님.
0: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찬 여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리고 이끄심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1: 자, 영광을 위한 힘찬 여정. 와, 이것도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목의 스케일이 좀 큽니다.
0: 네.
1: 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자. 주님의 품으로. 3003번님. 자, 그리고 0360번님.
0: 나의 친구들아, 승리가 눈앞에 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1: 야, 오늘은 굉장히 좀 에너지가 넘치는 네. 제목들이 많은데. 자, 우리 교수님. 오늘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두 가지 제목 정도 꼽아주시고
2: 네네.
1: 이제 오늘 또 이 곡의 베일을 좀 벗겨서 정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2625번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들.
1: 아, 2620번님. 네.
2: 네. 25번님께서
1: 네.
2: 네,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1: 아, 멋진 제목 보내주셨죠.
2: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장문의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1: 네.
2: 억울해도 인내하라고요, 주님.
1: 0940번님. 0940번님. 일단 이렇게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리겠고, 한 분 더 선정해서, 한 분 바로 선정할게요. 7554번님. 당첨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7554번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열정적 강연을 베푸신다. 이 제목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세 분께 방송 마치고 당첨 선물 문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이 곡, 그 제목과 그 네. 얽혀있는 이야기 좀 보따리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음악은요, 바로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발디의
1: 그 유명한
2: 사계입니다.
1: 네. 사계.
2: 많이 들어보셨죠?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1: 딴딴딴딴딴딴.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구나.
2: 아닌 것 같고요, 비디님.
1: 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워낙 들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쵸. 사계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비발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 네.
2: 그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있죠.
1: 네.
2: 바하랑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작곡가.
1: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2: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비발디가 한 300여 년 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작곡가이면서 또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리고
1: 네.
2: 음악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발디는 또 좋은 일을 했던 게 이렇게 고아원 겸 음악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
1: 그 시대예요?
2: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너무 연주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뭐 굉장히 여러 동네에서 이 연주를 보러 올 만큼 굉장히 그렇게 훌륭한 교육자도 이렇게 했는데 그 시대 때 이제 이 비발디의 수많은 명곡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가장 요즘 사랑받는 작품 사계.
1: 아, 네. 근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사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네. 우리 봄 같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안내방송에도 나오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던 우리 이 곡은 어떤 계절을 떠올리실까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0: 약간 이거는 전 알고 있으니까. 네. 저는 제가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으니 네. 묵비권에 행사하겠고. 네. 우리 집사님 어떤 계절이 떠오르셨을까요?
1: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0: 아, 맞춘다.
1: 여름. 여름.
2: 딩동댕. 맞습니다. 네. 가장 강렬한 느낌의 이 여름 사막장을 들어보셨어요. 네. 조금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께서 비발디 4계를 감상하러 음악회장에 가신다면 4계절이기 때문에 아, 4곡 끝나면
0: 이게, 이게 봄이잖아요,
2: 되겠다.
0: 봄.
2: 맞아요. 이, 아까 혹시 부르셨던 이 음악이
0: 전혀 잘못 짚었어요. 죄송해요. 네.
2: 모두 4곡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네. 이 협주곡의 형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죠. 음악 용어 협주곡의 형식은 세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봄, 지금 들으시는 봄에도 사막장, 세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름도 사막장, 가을도 사막장, 다 사막장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0: 아, 그럼 저희가 끝까지 들어본 게 거의 없겠네요.
2: 그렇죠.
0: 근데
2: 그렇죠.
0: 길겠네요. 맞아요. 전체가.
2: 그래서
0: 네.
2: 지금 들어보신 곡이 여름의 사막장이에요.
1: 아.
2: 1악장이 아니라 사막장.
0: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봄이었고요. 이게 여름의 사막장이군요. 그럼 1악장은 맞아요. 다른 곡이에요.
2: 다른 곡이에요. 네. 다른 네. 그런 곡이
0: 이거는
2: 있습니다.
0: 여름의 사막장이에요.
2: 네. 사막장이에요. 그래서 사계 이 곡은 이 비발디가 단순히 어떤 뭐 계절의 분위기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비발디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악보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 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뭐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이 새가 지저귀듯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거의 시를 써놨다고 네. 악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여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이 비발디는 자 이게 1악장 내용인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과 가축은 지쳐 있고
0: 더워가지고
2: 네, 지쳐 있죠. 방울새가 노래합니다. 잠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숨을 돌리게 하지만 곧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목동은 다가올 폭풍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둥과 번개, 거센 비와 우박이 들판을 뒤덮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막장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 폭풍우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느낀 게 맞으신 것 같아요.
0: 비발디가 굉장히 시나리오 쓰듯이
2: 맞아요. 네,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네. 바이올린은 번개처럼 번쩍이고 어떤 현악기는 막 거센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그러한 형상도 있고 굉장히 좀 빠른 리듬이잖아요. 네. 뭔가 폭우가 이 대지를 두드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300년 전 정말 이 오래된 작곡가가 뭔가 한 편의 음악으로 만들어낸 자연 다큐멘터리 야. 같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와 멋진데요.
2: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좀 볼 게 저희는 이제 뭐 여름 하면 아 여름 휴가 뭐 바닷가 뭐 시원한 수박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떠오를 텐데 이 비발디가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여름은 조금 달랐어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여름은 한 해의 결실을 앞둔 가장 중요한 그런 계절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고 폭풍이 몰아쳐도 걱정이죠. 또 특히 아까 그 갑작스러운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은 또 곡식을 쓰러뜨려서 수확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은 어떤 아름답기만 한 그런 계절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그런 계절이었던 거예요.
0: 덥기도 하고요.
2: 네. 그래서 이 비발디의 그린 여름은 뭔가 여름의 낭만적인 그런 풍경보다는 이 자연 앞에 선 인간의 뭔가 긴장감, 자연 앞에서의 이런 경외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듣다 보면 우리의 삶도 굉장히 이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에게나 봄처럼 설레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또 누구는 이런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계획하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삶의 무게 때문에 숨이 찰 만큼 버거운 날도 있으실 텐데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네, 때가 네. 있나니 네.
0: 아멘. 네.
2: 하나님께서는 이제 봄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사계절을 다 만드셨잖아요. 저희의 우리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뜨거운 여름 이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 시간 또한 뭔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빚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절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이 계절을 지나가는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 하루도 여러분의 여름을 주님과 함께 동행

0: 진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 그리고 뭐 저희가 마지막 엔딩을 좀 아름답게 장식해보자면 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은 결국은 이제 소풍길이다 라는 것을 네. 기억하면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고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고 그런 불안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하루하루가 소풍길이고 또 봄길이다 꽃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귀한 또 클래식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비발디의 4개 중 여름 사막장 네, 함께 들으셨는데 네. 기회가 되시면 비발디 4개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네, 들어보시는 것도
0: 좋죠. 네.
1: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너무 귀한 또 섬김 감당해 주신 최유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집사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네. 아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작곡가가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섬세한 분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샵 9330번으로 방송 키워드 무엇이었죠?
1: 네 오늘 경주죠 경주.
3: 경주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네 샵 9330번 네, 우물정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씨앗 경주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여러분을 위한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이들한의 마지막 곡입니다.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리라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3: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아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Yes, sir.
1: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0: 아버지의 나라와 불쾌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2: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북한 주민이 입술로 선포한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금통방송의 전파는 새벽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예배 통로가 됩니다.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이 자매의 고백이 더 많은 북한의 형제자매의 입술에서도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동역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 있죠. 본문이 소개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그분께 영광이 되는 길을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한 길,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스토리 안으로, 그러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저자가 공동 저자라고 지지난 주에인가요?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우리는 담아내어야 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스토리,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하는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의 어떤 미래를, 장래를 정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무언가를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런 준비하는 그런 애씀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사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걸 다 믿고 우리가 뭐 동의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만, 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오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받아들이고요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은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나의 희생 없이 누군가의 유익을 뭐 구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또 이웃의 기쁨을 찾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그 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그분께 기쁨이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겠노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신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 많아요.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찾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저나 여러분이나 찾을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물질이고 돈이고 소유고 뭐 이런 거라면 언젠가는 그게 그 물질이든 소유든 그게

0: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노예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 물질 이런 거 아닐지라도 만약에 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외모고 뭐 아름다움이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에만 꽂혀있고 정말 그게 나의 어떤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라면 또 언젠가는 결국 아마 속으로 죽어도 여러 차례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는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 죽고 죽음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은 뭐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한동안 힘을 누리고 뭐를 할지라도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얼마나 힘 빠지고 힘들어지겠어요. 다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 혹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정말 나의 온 삶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지식 내가 추구했던 그 지혜 그 속에 온전한 만족함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은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77-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3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일본 사법당국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신도들의 영적 불안감을 이용해 고액 헌금을 장기간 강요해온 옛 통일교의 행위가 종교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을 상실한 불법 행위라며 법인 해산 명령을 최근 최종 확정했습니다. 탁지원 현대종교소장 등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이단 문제를 단순한 교리 논쟁으로 방치하는 사이 가정 파탄과 재산 갈취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며 우리나라도 인권 침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선진국들은 정부와 종교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협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0년 종교화합유지법을 제정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은 종교운동 전문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흥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표를 의식해 이단 사이비 집단과의 유착 관계를 끊지 못하던 기존의 관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해외 선례들처럼 종교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 카페 등은 지난 1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스라엘 하우스에서 전시물 리뉴얼 세레모니와 교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리뉴얼 공사를 통해 현장에는 유대인 희생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판넬과 성막의 일곱 등잔대인 메노라 등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상징하는 핵심 전시물들이 대거 교체 도입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목회자들은 대사관의 물질적 지원과 고증책자 보급에 감사를 표하며 이곳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시각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밀한 유물 고증과 재현으로 소통의 문을 연 이번 리뉴얼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기독교 공공문화를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신대학교가 1980년대 신군부의 압박으로 피해를 본 동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 및 학교법인 한신학원과 함께 국가폭력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사정권의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 조치를 대학 자율성 침해로 판단하고 피해 회복을 권고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에는 당시 직접 피해를 본 1981년과 82년 입학생 등 동문들이 참여하며 현재까지 170여 명이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이번 소송이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역사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수어통역사 한국협회가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최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농맹인 강사와 촉수화 통역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번 교육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농맹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예비 통역사들에게 촉수화 실습과 의사소통 비법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수영로교회를 비롯해 공주와 나주, 전주, 수원 등 전국의 농아교회들은 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장소와 식사, 숙박 등 복지 인프라를 후원했습니다. 세계수어통역사 한국협회 고경희 회장은 이번 과정이 농맹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은 맞춤형 소통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울릉도에 현장 교육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도서지역 교육 모델 가동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1일 경북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울릉 캠퍼스 강의실 현판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의 한으로 추진된 이번 울릉 캠퍼스 강의실은 이번 학예 계절 학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대 재학생 19명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 동안 섬에 머물며 기후변화와 섬 생태계의 이해라는 전공 교과목을 현장에서 직접 학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남권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충남권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2: FEBC 신앙 칼럼.
3: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창피해서 숨을 곳이 아닙니다.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넘어진 상처보다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의 울음은 잦아듭니다. 상처가 금세 낫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0: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결국은 풀처럼 시들어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붙들어 보십시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 흙덩이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을 붓고 치대고 빚고 다시 무너뜨리기를 반복을 하죠. 옆에서 보면 왜 잘 만들어 놓고 또 망가뜨리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무너뜨리는 그 과정이 더 아름다운 작품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에 우리를 진흙에 비유하셨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으십니까? 계획됐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애써 쌓아올린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은 결코 버려진 흙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는 무너짐조차 작품이 되어갑니다. 자, 오늘 소망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우리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정 9330입니다. 샵 9330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죠.

0: 네,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 오늘 소망이도 제일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월 3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가경교회 박선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목사님 뵙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0: 그 청취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청취자들께 네. 소개 한번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청주 가경교회 섬기고 있는 박선영 목사입니다.
0: 네.
1: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0: 아멘.
1: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0: 아멘.
1: 그렇게 섬기면서 네. 우리 성

0: 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저희 교회는 가경동에 있는데 네.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고요.
1: 네.
0: 거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네.
0: 공원에 붙어 있는 교회,
1: 네.
0: 아름다운 교회, 아. 가경교회, 네. 저희 교회.
1: 아마 이 방송이 지금 청주뿐 아니라 뭐 대전과 천안과 또 중부권 경기도까지 들리니까 혹시 청주 오실 일이 있으시면 터미널 근처에 그렇죠? 시외버스 네, 터미널 네. 근처에 공원이 있고
0: 네.
1: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가경교회에서 오셨습니다.
0: 네. 네.
1: 자 목사님과 함께 오늘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조금 더 용기 내셔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경교 성도님들과 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나눌 기도 제목은요, 목사님.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에 김응석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경암 장로님이세요.
0: 네네.
1: 장로님께서 현재 폐암 4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방사성제 그 치료 후유증으로 수술을 했는데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이거 받아보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든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많이 힘들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육적으로 많이 지쳐 계신데 아버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CNJ 타월이라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0: 네, 네.
1: 기도할 때 이게 아픈 것들도 다 낫죠, 그렇죠?
0: 아멘.
1: 네. 목사님도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고.
0: 네, 많이 봤습니다.
1: 네. 네. 오늘도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 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0: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남교회 김응석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김경암 장로님이 현재 폐암 4기로 얼마 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 아멘.
0: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웅석 집사님 CNJ 타워를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귀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사업이 날로날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자, 이어서 주신 사연은 6133번님이 세종 온누리교회 순옥 권사님이신데 현진자매의 소식을 좀 전해주셨어요. 내용은 뭐냐면 현재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5일간 주사 치료하고 28일간 항암약으로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고 현재 10일째 투약 중이라고 하세요. 21일째 되는 날 골수 검사를 하면 그 경과에 따라서 이제 연이어 항암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 이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과정들이.
0: 네,
1: 기다리는 과정도.
0: 소식이네요.
1: 네, 네. 네네. 또 청년이니까.
0: 네.
1: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렇죠, 목사님. 현진 청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을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
0: 아멘.
1: 네, 같이 기도하실까요?
0: 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순옥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귀한 딸 현진 양이 지금 5일 동안 주사 치료와 28일간 항암약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열흘째 투약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셨고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모든 암은 떠나갈 수 있도록

0: 꼭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한 현진양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치료함 받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21일째 되는 날 골수검사를 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남받을 수 있도록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오늘 청주 가경교회 박선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성도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용기 내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할 거고요. 본인 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 또는 무명이라고 문자 같이 주시면 저희 별도의 소개 없이 기도 제목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923 쓰시는 성도님께서 가진 건 많은 고향 친구 이광준 유미숙 부부 또 명선이 채은인의 가족이 예수님을 모른대요. 불쌍히 보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셔서 구원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표현대로 지금 이광준 유미숙 이분들은 뭐 물질적으로든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러세요. 불쌍히 하나님께서 여겨달라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달라고. 목사님 저희가 세상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 이런 완악한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2: 세상 것이 많이 채워져도
1: 네.
2: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공간이 있는데
1: 네.
2: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공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늘 허전한 인생,
1: 아멘.
2: 늘 불쌍한 인생이 되지요.
1: 네.
2: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공간이 채워지면
1: 아멘.
2: 이 사람은 물질도 축복받고 또 영적인 축복도 받아서
1: 아멘.
2: 아주 훌륭하게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1: 아멘. 자,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분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실까요?
2: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많은 고향 친구 이광준 유미숙 부부 명선 챈내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은 많은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진짜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아멘. 움직여주셔서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지 오늘 전한 귀한 손길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2: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 아멘.
2: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아멘. 네,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2: 아멘.
3: 네.
1: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크게 아멘 외치시고, 우리 삶에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요. 기도 제목은, 우물정 9330. 여러분들 휴대전화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곳에 샵 9330을 입력하시고 메시지

0: 페이지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한 분 연결되어 있어요.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가경교회 박선영 목사님도 계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김재환, 부광성결교회 김재환 장로라고 그래요.
0: 아,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종민 PD입니다, 목사님. 네, 장로님.
1: 예. 예, 많이 두시에 아. 그때 두께도 많이 듣고
0: 아, 두시의 기쁨에 많이 들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1: 지금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건지 경제가 네. 지금 뭐야 이런 일반 업체도 그렇고 다 종류 안 좋은 것 같아서
0: 네네
1: 좀 경제 좀 좋아졌 지고 네.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레미콘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0: 네, 네.
1: 그게 지금 현장이 이제 많이 이게 축소가 됐다 그러나 일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그 전에 매스컴에서도 뭐 이제 방수제 뭐 그런 게 코팅 뭐 그런 게 수입이 안 돼서
0: 네, 네, 네.
1: 뭐 없다고 뭐 그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이 물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그 작업 양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이렇게 일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 출근을 또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나눠서 출근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소망에게도 많은 애청자인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듣게
0: 보통 일을 됐고. 하실 때는 차에서 들으실 텐데 그렇죠.
1: 하루 종일 네. 말하자면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 거죠. 하루 종일 찬양 듣고 말씀 아이고. 듣고
0: 네, 네.
1: 아침부터 될 때까지
0: 네.
1: 여기 뭐야 아침 네. 정수민 PD님 할 때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0: 장로님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들어도 네. 좋아요?
1: 그럼요. 저 극동방송 아니면 못 살아요. 진짜로. 그래서
0: 네.
1: 극동방송 여기... 때문에
0: 네, 네.
1: 힘을 많이 얻고 네, 또 네. 그리고 제가 또 전파 선교사도 또 여섯 부작도 하고 있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1: 오래 됐고 그래서
0: 그 여기 현장에 와 있는 가경교회 권사님 한 분도
1: 예
0: 오래 전부터 극동 방송만 듣는데 하루 종일 예, 그래서 예, 예,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1: 예
0: 아마 그 이 24시간 나오는 복음 때문인 것 같아요.
1: 예예 예, 말씀이 네. 참 좋고
0: 네.
1: 또 여기 극동방에서 이제 뭐 오정우 목사님이라든지 네. 뭐 안광문 목사님 그분들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0: 네, 네.
1: 이게 이제 이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머리에 박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별교회 가서 또 얘기를 말씀 송영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0: 네, 네, 네.
1: 그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하니까 머리에 완전히 네. 새겨지는 그런
0: 그래,
1: 말씀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날이니 일단은
1: 예.
0: 이 가경교회 박선영 목사님께서 쉽게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인데 오늘 예. 오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이라 목사님.
2: 네네.
0: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의 기도를 네. 주님께서 들으시겠죠?
2: 네네 그럼요.
0: 네,
2: 네 들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2: 장로님 죄송하지만 아까 조남이 어떻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1: 부광성결교회 김재환 장로입니다.
2: 김재환 장로님.
0: 네,
2: 네.
0: 자, 김재환 장로님 위해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1: 예,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한 김재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재환 장로님 주한 레미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수급량이 많이 떨어져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어려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수급량도 아멘.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도 많아져서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며 방송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 엄청 많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회사가 날로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0: 뜨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많아지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섬기는 가정과 장로님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가정에는 큰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교회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장로님.
2: 예.
1: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2: 예, 축복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2: 예.
1: 자, 5733번님께서는 이렇게 주셨어요. 길지는 않은데 물질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의 목사님 모든 얘기가 다 담긴 것 같아요.
3: 그러네요.
1: 그렇죠.
3: 네.
1: 네.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하면.
3: 네.
1: 아, 이런 우리의 쓸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죠, 목사님?
3: 아멘. 채우십니다.
1: 네. 아멘. 자, 5733번님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익명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도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 속에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축복을 받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 아멘.
0: 사르밧 과부의 가난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물질의 축복이 이 성도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4: 아멘.
0: 하나님 모든 삶이 넉넉하게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4: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0: 하나님 오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물질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4: 아멘.
0: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 아멘.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4: 아멘.
1: 아멘. 아멘. 자, 6755번님께서는 소망의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3: 아멘.
1: 저희 교회 속해 가족 중 우리 집, 김 집사님께서 경제적인 것과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셨대요. 이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길 원하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것이 풀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논산 부정면 신풍리에 있는 땅도 속히 매매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린다고 속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감리교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3: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자, 6755번님 또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목사님
3: 네.
1: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들으실 겁니다.
3: 아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6755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섬겼던 집사님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4: 아멘.
0: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4: 아멘.
0: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다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4: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상처받은 것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4: 아멘.
0: 그 마음에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4: 아멘.
0: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4: 아멘.
0: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0: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논산 부정면에 신풍리에 있는 땅도 속히 매매되게 하여 주셔서
4: 아멘.
0: 하나님 그 모든 삶이 다 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4: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 아멘.
0: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0: 아멘. 자, 이어서 2397번님께서는 사랑하는 친정엄마 위해서 따님이 연락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아, 친정어머니께서 루이소체 치매라는 질병으로 현재 요양원에 계신데요. 이 루이소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파킨슨과 증상이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근육이 굳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병인데, 엄마가 시골교회 권사님으로 평생을 교회와 가정을 섬기셨고 늘 말없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인데, 요양원에서 몸이 굳어져서 기억력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요즘 기침 한번 할 때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의사소통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엄마의 증세가 날로 안 좋아지는 가운데 엄마의 증상이 호전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린다고요. 어제는 요양원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해드렸는데 또렷하게 아멘이라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아, 목사님, 이게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이 부모님이 아플 때 또 자녀로서 해줄 수 없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1: 그렇죠. 네. 에, 부모님들이 특별히 연로하셔서 예. 이렇게 아프시거나 아니면 연약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럴 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겁니다.
1: 네.
0: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1: 아멘.
0: 자, 우리 2397 성도님의 친정 어머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397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정 어머님이 누이소체 치매로 현재 요양원에 계신데, 하나님 근육도 굳고 기억력도 흐려지는 이 병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시골에서 권사님으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셨는데 늘 말없이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억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기침 한 번 할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 모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어제는 따님이 가셔서 기도할 때 또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며 엄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의 간절한 간구 눈물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 어머님을 꼭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던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 권사님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알게 된 거는 몇 달 됐는데,
1: 네네.
0: 기도는 오늘 제가 처음 이 현장에서 받아보는데요.
1: 아, 그래요?
0: 너무 뜨겁네요.
1: 아이, 별말씀.
0: 가경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청취자들도 오늘은 박선영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찬양 듣고 올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기도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기도 제목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보내셔야 저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 청주에 있는 가경교회 박선영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 기도 제목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꿈의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들 동준이 교통사고로 다음 주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잘 견디고 치료 과정을 기도해 달라고. 아이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준이라는 청년이 아직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꿈의 교회 권사님, 특별히 동료 권사님의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들 동준이가 교통사고로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수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그 몸을 창조하셨사오니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수술 받을 때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아들을 예수 만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자, 그리고 1417번님은 공무원 시험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대요. 여러 해 떨어진 후라 더 염려가 큰 것 같은데 아들에게 주님 주신 평안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도록 또 합격의 은혜를 주시기를. 저희가 6월에 이제 지방직 공무원들 이제 아마 시험이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이때가 제 목사님 제일 떨려요.
2: 아, 네.
0: 네네. 근데 이게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또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2: 그렇죠.
0: 이 청년의 때는 이게 정말 내 삶의 전부인 것냐 느껴져서.
2: 네.
0: 네. 그런데 이런 일들도 주님께서 이끄실 테죠, 그렇죠?
2: 네.
0: 네. 자, 우리 사랑하는 1417번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1417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아들이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모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결과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잘 더 공부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무원 되어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맡기고 합격의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도

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아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자, 그리고 3825 성도님께서는 어머니가 93세래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뒤로 3개 넘어지셔서 온몸이 아프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신대요. 위에서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위해서.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0: 하나님 아버지 3825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머님이 많이 연로하신데 93세이신데 이번에 뒤로 낙상하셔서 몸이 많이 아프시고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특별히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증이 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자, 6224 쓰시는 성도님께서는 21사단 신병교육 때 26-09기 김정환 훈련병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인대가 약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아들 말로는 MRI 엑스레이 결과 슬개골 탈구 의심에 안쪽 무릎뼈가 부서진 것 같대요. 지금 춘천 국군병원에 입원 중이고 7월 9일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정환 귀한 젊은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네.
0: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받다가 지금 무릎뼈가 부스러져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치료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젊은 청년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꼭 귀한 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자, 3339 성도님은 40대 후반의 남성 성도신데 수술도 어려운 위치에 경추 종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크기 변화 등 검사를 받고 있고요. 조금씩 종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수술하기에는 병원에서는 아직 활동할 나이에 수술하게 된다면 후유증도 따라온다고 해서 담당 교수님도 선뜻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지방에 있는 이 집도 매매가 잘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참 이런 기도 제목들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0: 네.
1: 또 동시에 이런 종양이 다 사라졌다는 일도 많이 봐요.
0: 아멘.
1: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0: 네.
1: 자, 이 성도님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3339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추에 종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서울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 모든 종양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종양을 주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2: 아멘.
0: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2: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또 지방에 있는 자가도 매매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으로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매매도 잘 되어서 우리 성도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저희가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분 기도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요. 가경교회 성도님이신데 아들의 병을 위해서

0: 치유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다하셨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경교회 성도님이 아들의 병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의 병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네, 오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희가 기도를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소망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자, 오늘은 청주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공원이 있고 그 공원 바로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가경교회에서 오셨어요. 박선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청취자들께 짧게 격려 말씀 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예,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앞으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아멘. 특별히 오늘 희망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0: 아멘.
1: 그렇게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자, 여러분들도 청주 가경교회와 박선영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소망의 기도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끝곡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성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바울, 그가 갔던 선교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처음 간 선교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했고요. 구브로를 거쳐서 지난 시간에는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치고 오늘은 이고니온이라는 저 지명, 저기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이고니온은 아이코니온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 코니아라는 지역, 터키의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안디옥에서 120km 정도 떨어졌고 현재 터키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아주 많고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 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략을 갖고 있었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원어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란 뜻이 뭘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고 엘리트였고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다른 거를 다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셨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내 인생의 표대, 목표가 뭐냐? 바로 이것을 전하다가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갈 거다. 다른 것들은 안 하겠다. 사도 바울의 결의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이 방향을 쫓아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문화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적인 목적이 하나여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바울의 목적과 표대가 그것이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 복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갈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다소의 회당의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회당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고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내 우선 목표다 할 정도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려 모인 경건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자신이 가야 하고 해야 할 표대라고 생각을 한 거죠. 1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 열매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피엔딩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맥상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둘을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함께 갔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학자들은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함께 갔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저 멀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200km 가까운 거리를 막 쫓아오면서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막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선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것을 말해요. 악감이라는 것은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악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보냈더니 10명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 사람들을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선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끌려가죠. 이 선동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라는 사람이죠. 이 괴벨스라는 사람은 히틀러가 자신의 어떤 선동을 위해서 세웠던 그 당시의 선전 장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벨스가 한 게 뭐냐? 라디오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라디오가 흔치 않던 시대에 라디오를 보급하고 채널을 틀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메시아다. 우리 독일이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선동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이 학살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선동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나라를,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어쨌든 이런 선동의 결과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뒤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반면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반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두 갈래 길이 생긴 거죠.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기고 하나는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방해자의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항상 두 가지 결과를 낳아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해꾼이 되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함께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선동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지역의 관료들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막는 그런 핍박이 점점 지속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렵습니다. 듣고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방해자가 되기도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핍박도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매를 40대나 자기는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돌로 쳐서 죽을 뻔한 적이 1번, 파선이 3번, 누가 그랬느냐?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 가리지 않고 그랬고 그 시내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어디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고하고 애썼고 잠도 못 잤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추위와 헐벗음에 자기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원망이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루터는 신앙인들은 참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핍박이 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인은 절망의 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다. 새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희망을 노래하는 새와 같은 존재다. 복음의 아이러니고 능력입니다. 선동이 있었고 악감을 불러일으켰고 모욕을 줬고 폭력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수십 배, 수만 배의 프레스와 압박이 분명 있을 텐데 그때 신앙인들은 마음이 오그라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담대해지고 사자의 심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함께하면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신명기 3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해서 그를 강하게 하라. 역대하 32장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줘라. 에베소 6장 19절에 나를 위해서 구할 것, 기도해 줄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핍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핍박은 여전히 있지만 그때 그 핍박을 이길 더 큰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어려울 때는 주님 되심을 기대하십시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사도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직접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그 지글러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빅터라는 1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애가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너는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공부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는 좀 그만하고 그냥 장사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해라. 빅터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시선을 맞춥니다. 그래서 겸변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32살에 우연찮게 IQ 검사를 했는데 IQ 얼마가 나왔느냐? 16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적응을 못한 게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천재여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선생님 쪽을 바라보면서 그 말에만 자신의 인생을 맞춘 거죠.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천재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잘하기 시작하더래요. 암송도 잘하고 계획도 잘하고 나중에 이분이 멘사 천재들의 모임의 회장까지 역임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만 바라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할까? 만약에 그 사람들만 바라봤다면 낙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섯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3절에 주님의 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령,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뼈처럼 그냥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생기, 생령,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군대로 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겁쟁이처럼 다 도망가지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사도로 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요.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참 많이 일어났구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세 번째로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방해자들만 많은 게 아니라 자신을 쫓는 허다한 무리들, 은혜 받고 복음을 따라가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만 주시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편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신 것 중에 좋은 걸 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피할 길을 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을 피해서 다른 도망칠 수 있는 여지와 길도 내시더라. 다섯 번째로는 6절 7절에 보니까 새로운 길 루스드라와 더베를 통해서 피해서 갔더니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문이 열리는

해도 주시더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어려움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따라붙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수 있는 한 최대치를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떠날 때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때까지 미련하게 있지 않았어요. 목숨의 위협까지 있어서 내가 오늘 죽겠구나 싶으면 도망을 쳤습니다. 겁이 나서 한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것뿐입니다. 즉, 그가 할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순간에서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는 하나님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 시간이 낭비거나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많은 인생의 그런 짧은 시간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것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세한도입니다. 2020년에 손창근이라는 분이 중앙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을 합니다. 국보 180호가 되고요. 학자들이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최소 1000억, 그리고 최대 1조에 가까운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홍준 전 장관이시죠. 완당 평전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추사 김정희는 당시에 금속학의 대가였고 한국의 천재였고 중국에서 한류로 알려졌던 원조에 가깝다. 그러나 추사 김정희의 작품은 편안한 상태에서 그려진 것이 거의 없다. 특별히 세한도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학자로 오래 지내요. 그러다 늦은 나이 40세에 이제 관에 나갑니다. 관직을 맡았는데 40세에 암행어사가 되세요. 근데 암행어사가 사찰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서천현감 김우명이라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실을 적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파직해내요. 그랬더니 이 김우명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악감을 갖기 시작하고 쫓아다니면서 평생의 숙적이 됩니다. 나중에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가 말을 한번 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모함해서 유배를 보내요. 추사 김정희가 나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벼슬을 그만둡니다. 근데 54세에 그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왕이 또 불러서 큰 벼슬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이 김우명이라는 사람이 그를 사람들과 함께 모함해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죽기까지의 위험에 처해요. 그러나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그를 살려내요. 그리고 나서 유배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제주도로 보냅니다. 제주도가 오늘날은 아주 관광지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유배지겠죠. 그먼 유배지에서 8년 3개월이나 사세요. 근데 그 유배지에 있을 때 거기서 뭘 하겠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에게 제자가 3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자신의 스승이 유배지에서 그 놀라운 실력을 갖고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는 직업이 통역관이어서 외교관이어서 북경을 오고 가면서 13번이나 오고 가면서 아주 좋은 책들을 사다가 줍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제자가 자기를 생각해 준 것이.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하나 해서
그린 그림이

0: 이 새한도라고 해요. 이 새한도가 나타나는 건 뭘까요? 한겨울에도 흔들림 없는 저 소나무와 같이 정말 세찬 인생의 바람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고 자신의 길을 가라. 여러분, 세찬 인생의 풍파 속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걸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걷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인생에서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1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칭함이 이때 생깁니다. 사도는 열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별칭입니다. 근데 그것, 너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으로 사도라는 호칭을 이때부터 붙여주세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고니온이 아이코니온,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아이콘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선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말씀과 찬양,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그분과 소통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둘 때 우리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귀한 그릇, 그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또 때에 맞게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세상에 빛나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9번 E플랫 메이저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작품 번호 OP 작품 번호가 붙여서 분류되기보다 WOO 작품 번호가 없는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20살 초기 때 만들어진 실내악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리가 좀 늦게 돼서 9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초기 작품이어서 그런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이 아주 자연스럽게 묻어난 대표적인 고전시대의 어법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론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피아노 트리오 9번 E플랫 메이저 WOO 38번의 사막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준비했습니다. 안네 소피 무터의 바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크라이슬러의 소품이죠. 아름다운 로즈마린, 안네 소피 무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대표적인 고전시대의 작곡가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케리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로서 평생 90여 곡이 넘는 현악 4중주 그리고 100여 곡이 넘는 현악 5중주를 비롯해서 다수의 첼로 작품들을 남긴, 또 첼로가 단순한 저음악기가 아니라 노래하는 독주악기다 라는 평가를 받게 한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케리니의 대표적인 첼로 협주곡 B플랫 메이저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케리니는 평소 자신의 뛰어난 첼로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첼로라는 악기는 독주악기라기보다 화음의 제일 중심이 되는 근음 혹은 베이스 음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던 악기로 평가받고 있었죠. 그래서 보케리니는 이 첼로라는 악기가 바이올린 못지않게 독주악기로서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고, 그러한 것이 고전주의 양식과 잘 결합해서 만들어진 작품, 바로 오늘 첼로 협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시대의 전형적인 양식, 3악장 론도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3악장 론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쾌하면서도 또 빠른 패시지, 아주 활기찬 분위기가 매력적인 그런 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게르니의 첼로 콘체르토 비플랜 메이저의 사막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로시니의 작품 보아라 웃으며 하늘을 보아라, 테너 루이지 알바의 음성, 알차오 갈라에라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시니의 작품 보아라 웃음의 하늘을 보아라 테너 루이지 알바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십자가 메들리 작품 준비했습니다.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쪽에 뮤어 우주 국립공원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세쿼이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80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일부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겨우 1m 정도밖에 뻗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쿼이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세쿼이어는 혼자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 자라는데 서로의 뿌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세쿼이어가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갖고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아멘.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1990년 네페스를 창업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성경적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한 분야에 묵묵히 전념하며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장로. 기업 경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페스 그룹을 창업한 이병구 장로입니다. 오늘 작지만 제가 경험해온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3: 장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살아갈 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언어와 영적 언어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에 함축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영적 그 언어로서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어입니다. 영원한 네페스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생활 언어로서는 경영 언어죠. 경영 언어로서는 장수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3: 그러면 그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2: 예.
3: 근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는 삼성이나 또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2: 예.
3: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이 네페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예.
2: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3: 그렇죠.
2: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비메모리 그 패키지, 첨단 패키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비메모리는
3: 별로 인기가 없었죠?
2: 예, 물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이제 있더라도,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주로 이 점유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성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메모리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지금 시프트 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반도체 하시기를, 이 회사는 199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장로님?
2: 예, 저는 그 금성사 중앙연구소 반도체 팀의 그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LG 반도체 창업 멤버입니다. LG 반도체를 거쳐서 1991년도 10월 달에 네페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1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 와, 오래 하셨네요.
2: 예.
3: 근데 그러면 고향이 경남이에요?

0: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제 쭉 공과 개통해.
0: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제 인생 경험을 보면은 거절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1: 뭐 장로님이 뭐 거절 당한 적이 있으세요?
0: 예, 그 첫 번째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갔는데 한양공대 들어가가지고 그 이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이게 오니까 이게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뭐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거 하고 그런 그
1: 농담도 있었죠.
0: 예, 예. 네.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1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두 군데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크리스천 그 학교인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틀리고 대학이 두 군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0: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1: 그렇게 벌써 오래전이네요.
0: 예, 제가 4대째고요. 제 손자가 지금 6대째
1: 믿음 생활을
0: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다닐 적에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하시고.
0: 아, 예,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란 게 좀 밋밋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막 교회와 떨어져서는 삶을 살질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꼭 성수를 하게 되는 게 기본인 게 모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러시면 그 반도체 하면은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없어서 반도체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과를 하신 분으로서 참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성경에서 하는 건 무슨 반도체예요 그게?
0: 그게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1: 네.
0: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 이제 그 메인을 이루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이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 두 개 회사가 제조에서는 제일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그 기억하는 소자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을 불러와서 연산해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 그런데 주인은 저 뭐 메모리 반도체고 뭐 잘 모르는데 삼성이 뭐 작년에 11조를 벌어왔다. 야,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반도체가?
0: 아, 예, AI 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가 하면은 AI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AI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시대는 지식 공유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화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 공급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하려면

0: 는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여러 권 책을 오랫동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AI만 잘 활용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1: 그런데 저는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0: 예.
1: 사실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갔다가 뭐 산업 뭐 이게 쭉 바뀌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됐다면 그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0: 앞으로 AI 저는 뭐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앞으로 AI 시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1: 그런데 그거보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AI를 넘어서.
0: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AI 다음에 오는 세대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AI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잘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짜로 돼 있는 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게?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무슨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뭘 생성을 해내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메모리가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있고요. 네. 그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는 게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AI가 하는 역할이지만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지 AI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1: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Eagle Eyes Management라는 그런 게 이건 뭐예요?
0: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보와 지식이 이게 너무 홍수같이 많고 그다음에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경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 책에다가 쓰고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영적 기반 위에 경영 철학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명과 비전인데요. 이 사명과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워진 내용을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가치관을 심어서 일할 때 그런 가치관에 맞도록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그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
0: 예.
1: 이 피지컬이라면 사실 뭐 감정도 있어야 되고.

0: 거기에 또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 AI라는 거는 그런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이거는 없고 그냥 팩트, 사실만 쭉 얘기를 할 텐데 요새 계속해서 피지컬 AI 그건 또 뭡니까?
1: 예,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뭐 기억,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그렇죠.
1: 예. 있는데 AI는 감정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 팩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주는 게 그게 AI가 하는 일이거든요.
0: 그런데 거기다 왜 피지컬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1: 그런데 이제 피지컬이란 게 그거를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로봇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다음에 그 이 어렵기 공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면은 생산이라는 게 반복인데 사람이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센서를 달아 가지고 센서가 그 공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로봇가 그걸 수정을 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꼭 피지컬. 필요하죠. 예, 피지컬. 이제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2: 네.
0: 그러면 지금 이제 로봇가 발전돼서 생기고 있는데
1: 예.
0: 뭐 하여간에 50년, 60년 전에는 로봇 말만 듣고 있었지 지금은 실제로 각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
1: 예.
0: 예.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나 맡긴다.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1: 지금 이제 좀 그 아주 정밀한 작업 이외에는 로봇가 일을 전부 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로봇의 이 관절, 우리 손에 있는 관절, 관절 부분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직 그 조금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계속 지금 현재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2: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
1: 예.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2: 예. 제가 하는 사랑의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순장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순장. 순장이라는 건 저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
2: 예, 예. 예. 그런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 이 다락방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순장을 파견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3,500개, 4,00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 순원들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이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경영의 많은 부분을 응용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섬기셨어요?
2: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LG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LG 반도체는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1: 구미에.
2: 예, 구미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
1: 거기서 계시다가 예, 지금 서울로 이제 서울로 오셔서.
2: 1987년도에 제가 LG 반도체에서 선발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면동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오 목사님하고의 교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2: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옥화남 목사님 계실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순장을 하시면서
2: 예 순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랑의 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사가는 다섯 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미가 이제 그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거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그 제자반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장인, 경영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삶을 직장에서 하느냐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러면 뭐 다양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2: 예.
1: 그 교회 활동하시는 가운데에 1대서부터 2대로 넘어오는 데도 계셨고 지금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예. 시기죠
2: 예.
1: 지금이.
2: 예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저 1대에서 2대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엄청 발전을 했고요.
2: 예.
1: 저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2: 예.
1: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넘어갈 때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시면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은?
2: 제가 좁은 소견으로는 제가 그 옥하는

0: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오정현 목사를 초빙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현 목사 같은 이게 젊은 분이 와서 이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보니까 아, 참 오카르 목사님이 굉장한 그 이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고 안목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윤대현 목사님으로 승계되는 과정에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아까 이게 쌓아온 이 기반이 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반은 그냥 뭐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기반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윤대웅 목사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목회가 아마 윤동희 목사님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장로님께서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감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0: 예. 저희 회사의 감사 경영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생활이 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회사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하기 전에 30분 동안 모든 사업장에 그 음악 선생이 외부에서 외국에 유학하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지휘자고 한 분은 피아노 선생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또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해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저희 회사의 행동규범 10계명을 복장을 합니다. 그 행동규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가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장을 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네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가사고 그다음에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다음에 그 이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르고 힘차게 부릅니다. 부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CM 곡을 한국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일곱 가지 감사를 자기가 누구한테도 좋습니다. 감사를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진법이 있습니다. 감사진법을 복창하고, 그리고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게 근무를 할 때 집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오늘 사연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2: 네,
1: 여기 보니까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정연숙 집사입니다. 새벽 큐티를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0: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에 원망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견디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다 갔는데 참 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장로 장립도 받으셨고 명박도 받으셨고 좋은 일 또 언짢은 일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항상 장로님은 세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게 아마 인생의 모토같이 된 것 같아요.
2: 예, 그렇습니다. 예.
0: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은 후배 양성에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앞으로도 네. 기업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

레위기.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수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곡식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의 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염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로 수소와 수량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수소와 수량에게서 떼어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9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지우개가 함께 달려있는 연필, 보신 적도 있을 테고, 써보신 적도 있을 테고, 그렇죠? 이 연필을 만든 사람은요, 사람이 실수할 것을 알고 이걸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지우개를 그 연필에 붙여놓은 거죠. 우리 인생도 이 지우개 달린 연필과 똑같아요. 우리는 실수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지우개 같은 걸 달아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회개라는 은혜입니다. 실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연필의 가치는요, 한 번도 틀리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우고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죠. 혹시 오늘 돌아보셨는데, 이번 한 줄 돌아보셨는데 후회되는 그 한 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고요. 자, 문자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지우고 싶은 작은 후회야 말 한마디, 괜한 걱정, 미움, 두려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 저는 이것을 지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란에 우물정과 9330을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 저는 걱정을 지우고 싶습니다. 저는 화를 좀 지우고 싶어요. 자꾸 비교하는 그 마음을 지우고 싶습니다. 또는 실패했다는 그 생각을 지우고 싶어요.

저는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좀 지우고 싶어요.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지우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자, 우물정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곡들을 나눴던 주차량 선교단의 오직 우리 죄악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이 오직 우리 죄악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59장을 토대로 해서 만든 찬양이죠. 그렇게 나와요.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읽어드렸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구절이 은혜가 돼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우리 죄악, 그 죄악을 다시 한번 좀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 지울 수 있다면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는 어떤 것들을 좀 지우고 싶으신지 우물전 9330번으로 문자 받기로 했는데, 5811번님이 이렇게 주셨네요. 이번 주는 조급함을 회개하고 싶대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조급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하셨네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얘기처럼 그 조급함을 우리가 좀 고쳐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져봐요. 자, 그리고 7948번님은 지우고 싶은 게 우리 마음속의 고통이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은혜롭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셨네요. 그래, 마음속의 고통도 주님께서 기쁨 주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셨는데, 네,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들, 불평하는 것들은 지워져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드린 참회를 받으신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0995번님 어제 참회 받으셨대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참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죠. 근데 참회 받고서 너무 예쁘게 담겨져 있고, 이걸 또 본인이 드시지 않고 옆 동네 사는 언니한테 나눴답니다. 자, 이번엔 지우고 싶은 게 저는 걱정과 게으름을 모두 지우고 기도와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다고요. 더워서 그런지 모든 게 게을러져서 7월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쉽게 안 고쳐진다고. 그러게요.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왜 이렇게 참 모든 게 다 하기 귀찮아지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 이럴 때일수록 몸을 먼저 일으켜 세우셔서 새벽에도 기도를 가려고 하셔야 되고 주일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봉사할 곳을 찾아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 좀 보내드리고,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이 개신교, 기독교에 왜 교단이 좀 나뉘게 됐는지, 교단별로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잠시 후에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은성 교수님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사랑은 좀 경쾌한 걸로 가볼까요? 네, 우리 경쾌한 박수 치면서 또 때론 율동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찬양으로 듣고 잠시 후에 이은성 교수님 뵙겠습니다.

자, 7월 3일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오늘 제일 첫 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옛날 사람. 나온 지 꽤 되는 찬양인데, 아, 참 좋아요.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팀이죠. 1990년도, 8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참 많이 하면서 여러 은혜로운 곡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함께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가. 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 기타 교단들은 왜 또 따로 있는가. 이에 대한 그 배경, 또 개신교의 시작 얘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은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자,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로교의 특징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교회 정치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정치 제도를 사용하느냐. 장로교회는 바로 장로와 목사님을 모두 장로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고 일반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흔히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모두 성도들의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개교회 목사와 장로님들로 당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대의 민주제이고 교회 전체적인 이런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죠. 또 교회의 조직을 보면 개교회의 조직은 당회, 그다음에 지역교회가 모이는 노회, 총회 이렇게 삼심제를 갖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 장로교는 왜 이름 그대로 장로교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1: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선거로 선출한 대표인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0: 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장로교는 교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신학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이 장로교 교회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0: 예, 장로교회들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이제 강해 설교식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예배가 특성이었고 성찬식은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은 부르지 않겠다. 오로지 시편 찬송만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장로교회들도 다양한 찬송가들을 사용합니다.
1: 예,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1: 네네.
0: 다른 교회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나 루터파 같은 교회 가면 성상이나 그림 같은 걸 사용하는데 장로교회 예배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1: 아, 그런 특징들이 좀 있네요, 또. 자, 예. 그러면 감리교로 좀 가볼게요. 감리교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예, 감리교회는 이제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1738년 자기가 일제 써놨어요. 5월 24일 날 밤 8시 45분 내가 수심했다, 하게 됐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건 네가 거듭났냐, 회심 체험을 했냐 하는 이런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모임인 속회라는 제도를 발전시켰고요. 감리교가 처음 출발할 때는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정치제도로 본다면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감독제 정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감독이 파송하는 제도였지만 오늘날에는 감리교회도 장로교 같이 청빙제도 겸하고 있습니다.
1: 청빙제도 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침례교도 한번 여쭤볼게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강조하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때에 이 재세례파, 그러니까 재침례파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냐. 더 나가면 신약성경에 유아세례를 주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성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세례주겠다 해서 성인 세례만 실시하게 된 거죠. 영국에서 이제 침례교가 생겨났는데 이 침례교들을 또 그 재침례파를 따랐고 특히 이제 이분들은 침례만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밥티조라는 이 원어가 물 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는 시행하지 않고 반드시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시행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침례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0: 그러니까 침례교는 원래 뭐 루터, 칼빈 다 오직 성경대로 하겠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그걸 더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오직 성경의 원리를 중시해서 침례교에 가보면 다른 교회들은 다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가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내용은 신앙의 가장 핵심 내용을 고백하는 걸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데 침례교는 이건 성경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겠다. 아까 성경이 유아세례를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유아세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하겠다는 걸 더 강조해서 이렇게 사도신경도 사용하지 않고 유아세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그런 특징들이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찬양 듣고 와서 이 다른 교단들의 특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은선 교수님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교단이 왜 생겨났는지 또 교단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또 교단별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자, 이제 성결교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성결교가 등장을 했을까요?
1: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교가 이제 중생이냐, 네가 거듭났냐 하면서 이제 성화를 강조했는데 이제 그 감리교 그룹 중에서도 더 성결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안에서도 바로 그 특별히 더 성결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거기 중생하는 것, 성결에 더해서 신유, 재림 하는 이 사중 복음을 주장을 하면서 생겨난 교파가 성결교입니다.
0: 자, 그러면 성결교가 특별히 이제 이 성결을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결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1: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할 때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성결교회에서는 바로 성결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 체험을 하는 게 뭔고 하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상

0: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1: 네. 자, 그러면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이 순복음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결교회는 성령 세례를 바로 성결에 체험하는 거라고 봤는데 반해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의 증거가 뭐냐? 바로 방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경부터 보통 생겨났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처음에는 바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을 강조했고 1960년대 오면 또 신유의 은사운동이 일어나서 은사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1980년대는 존 임버를 중심으로 빈야드 운동은 능력전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고 아마 오늘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1: 자, 그럼 교수님 지금 뭐 순복음교단까지 했는데 이 교단들 말고도 또 다른 기타 교단들도 있죠.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0: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구세군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제 구세군은 감리교 안에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걸 강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구제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이제 구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바로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말이 셀베이션 암이거든요. 구원을 위하는 군대. 근데 구원을 위하는 군대가 바로 자선을 통해서 자선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선 낭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게 대표적인 구세군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나라의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교단이고 바로 우리나라의 성공회 대학도 있고요. 바로 이제 거기는 감독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1: 네, 루터회도 있죠.
0: 예, 루터교회도 아까 말씀한 대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생겨난 교회여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거기도 루터교 대학도 있고 해서 루터 교회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형제교단이라고 하는 이제 브래들린 처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형제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자꾸 아까처럼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감독 이렇게 자꾸 계급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원래 결과적으로 교회는 다 같은 예수님 믿는 형제들의 모습이니까 이제 그런 형제단의 특성을 형제적인 그런 특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형제단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단별로 예배 방식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예배 방식이 좀 다를까요?
0: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중세 때 소위 말하는 칠성례라는 것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앙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성화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성상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중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할 거냐 했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겠다. 해서 이제 칠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만 시행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그림까지는 허용하는 교단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나가면 그림도 안 되고 오로지 그냥 말씀만 선포하겠다 하는 방식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적게 개혁한 교단이 아까 말씀한 성공회고 그보다 좀 더 개혁한 교단이 루터파고 좀 더 교육한 계단이 이제 장로교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처럼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걸 덧붙였는데 얼마나 그거를 없앨 건가 하는 과정에서 예배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찬양을 어디까지 부를 건가 악기를 어디까지 쓸 건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배 방식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내용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랑 한 곡 더 듣고 이 교회별로 정치 제도는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은선 교수님과 함께 이 교단이 어떻게 나뉘게 됐는지, 교단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이 교회의 정치제도, 뭐 장로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세요.
1: 예, 이제 아까처럼 중세 때 천주교인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계급제에 의한 감독정치를 시행한 셈입니다. 이제 그런 감독정치를 시행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성공회라든지 원래는 이제 감리교까지도 그런 감독정치를 시행을 했고 이제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성직자들의 계급이 없다. 그래서 계급을 부정한 정치가 아까 말한 대로 장로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정치는 성직자들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이고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성직자 사이에는 계급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장로정치는 대신에 아까처럼 개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교회 위에 당회라는 개교회의 조직 위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위 조직도 필요 없다. 우리는 개교회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 하는 정치가 회중정치고 개교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침례교

0: 같은 데가 가장 대표적으로 회중 정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교단별로 이 찬양이나 뭐 예배하는 분위기도 좀 차이가 있나요?
0: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장로교 같은 데는 교회에서 오르간이나 피아노만 사용했지 이런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소위 말하는 CCM이라는 음악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 심지어는 전자 악기들까지 다양하게 들어와서 아마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어떤 교회들은 그런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또 아주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음악에서도 아주 엄숙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걸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또 박수치면서 또 막 일어나서 춤추면서까지 또 찬양하는 교회도 있고 해서 상당히 교회들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이제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교단을 보고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처음 가는 분이라고 하면 자신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자기가 특정한 교단을 다녔다면 이제 그 교단의 분위기가 본인한테 익숙하니까 이제 그런 교단을 뭐 당연히 찾아가게 되겠지만 처음 가는 분이라면 저는 집에서 가장 가깝고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도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바로 우리가 개신교가 가장 강조하는 게 가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앙을 가진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어떤 성향이 있을 거니까, 그 자기의 어떤 신앙 유형하고 잘 맞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할 때 나는 막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춤추고 막 박수 치는 거 좋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가겠지만 나는 조용하고 아 그런 건 싫다 한다면 그런 예배 분위기가 갖고 있는 교회를 가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이면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드릴 질문이 이 교단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될 뭐 신앙의 본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0: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교회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주간에 걸쳐서 안양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이윤선 교수님과 함께 이 개신교 교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자, 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듣고 오신 현재 시각은 2시 48분 이제 막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개신교 안에 어떤 교단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하는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예, 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전에 나왔던 찬양처럼 교단을 불문하고 모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이 제일 마지막이 화가 닿아요. 앞에 그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고 나니까 온 백성,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많은 사람들도 이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참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에티가 같이 부른 이 찬양은 파워 인더 블러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왔습니다. 영어 제목처럼 There is power in the blood. 보혈에는 정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에는 그런 파워와 힘이 있습니다. 정말 죄해지면서 자유하게 원하시면 그 주님께 다 내어맡기시고 그분만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 드려요. 이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들으시지만, 교회를 잠시 떠나 계신 분들,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으신다고. 그걸, 진짜 그래?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좀 전에 들었던 이 찬양처럼,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크게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찬양처럼 There is power in the blood.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시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교단 교파 또이 내용들 알려드렸는데 5811번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어떤 교파를 떠나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식구라고 그런 얘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우린 정말 그런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네. 교파를 떠나서 정말 우린 모두 하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 양아인의 찬송의 꽃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운동 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면은 몸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운동 끝나고 나면은 또 배고파요. 뭘 많이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죠. 거기서 이제 아예 안 먹는 거 참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조금만 먹는 거 이거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고 더 먹고 싶어지고 먹다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왕창 먹게 되죠.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빠지는 일도 그렇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안 나갈래 하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번 주 뭐 더워서 빠지자 여행 가야 되니까 빠지고 한 달만 좀 빠지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쭉 교회를 방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작했다가 큰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제하는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죠? 바로 절제가 있어요. 우리 힘과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절제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한 주, 두 주 교회 방학에 유혹이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절제 힘으로 우리 잘 이겨내자고요. 자, 더운 여름 절제하면서 절제하고 나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자, 같이 고백하시죠.

손재석 앨범에서 줄을 찬양. 바로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그렇죠?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아홉 가지 맨 마지막 절제. 아, 우리 꼭 그 힘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주, 두 주 빠지고 싶은 그 유혹에서 절제하면서 그래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가야지, 이번 주도 가야지. 새끼라고 전화통화 됐어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야지 하고 이번 주에 탁 눈 감고 가는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 연출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 제가 항상 외치는 거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잘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달려오셨어요. 지금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전국 어디서나 지금 듣고 계시는데, 자,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자,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운전하시면서, 또 어디서 듣고 있죠? 산책하면서. 운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제 뭐 포크레인에서도 주시고, 버스에서도 주시고, 택시. 자, 일터도 여러 가지죠. 뭐 비닐하우스에서도 듣고, 시끄러운데 식당,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어디서 듣고 계시고 어떤 곡을 여러분 신청하실지,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수원 출첵, 의정부 출첵, 익산, 네, 인천, 양평. 자, 또 어딥니까? 또 어떤 곡? 여러분의 신청곡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극동

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어요. 자, 어떤 찬양을 예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찬양?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604번님이 자 빠르게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저에게 절제의 힘을 주세요. 바로 이 곡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천안 출석해 주셨고 송파 회사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곤지암에서 장원 출첵해 주셨습니다. 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경북 외간에서 신청하셨습니다. 4154번님의 신청곡 쉐키나 찬양단.

자, 수원에서 우리 8493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서울 택시기사 성도님 2944번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아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대구에서 1772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휴가 내고 안양에서 듣고 계시는 2191번님 그리고 오이하우스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연천 8400번님 7406번님 전주에 있는데 수요예배 때 김천에서 여자친구가 와서 수요예배를 같이 가곤 하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소개받고 싶다고 제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406번님의 신청곡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은 제목이죠. 찬양 제목.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야, 신청곡 참 많네요. 참, 이거를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 하루 종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제주 서귀포는 지금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나 봐요. 6420번님 어플 메시지로 처음 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7038번님, 북대전 IC에서 청취하시는 1009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자, 오늘 천안에서 많이 틀어놓고 계시네요. 혼자 사무실에서 0995번님도 듣고 계시고,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 아빠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요.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배송합니다. 8093번님.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많은 신청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제가 참 예전에, 대학 때, 청년 때, 지금도 이제 청년 같지만, 청년 때, 대학생들하고 참 이 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더운 계절인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방학생들, 무교생들, 하나님 앞으로 와가지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어가지고 푸르고 푸른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서로 외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시죠.

한 손에 복음 들고, 예, 한 손에 사랑 들고, 이번 여름에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창원에서 강진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177번님 듣고 계시고, 경주에서 또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9771번님. 울릉도에서도 우리 7179번님 듣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양주에서도, 힘내십시오. 7017번님. 도봉구 창동에서

강중현, 네, 송축해 내용은 만가지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번 주 한 주 동안요,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교회 방학하셨다가 이제 저하고 통화가 됐거나 스스로 교회를 가시면서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나 드디어 교회 나갔다고. 이번 주 아직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십시오. 송축해 내용은 우리 목포에서 8445번님도 신청한 곡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이랑 함께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0691번님도 지금 새싹으로 오셨는데 용인에서 아이 하원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끼라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696번님도 아이와 사는 광야 같은 인생 위로받고 싶어요. 광야를 신청하시면서. 아, 그러게요.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늘 또 즐겁지만은 않죠. 예, 광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힘내십시오. 9696번님. 자, 천호동에서 오산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또 보니까 아까 아이들이랑 함께 손주, 동탄에서 손주 하교시키면서 듣고 계신다고. 모레 단기선교 가시는군요. 이제 드디어 이제 7월이니까 아이들 수련회가 다가오고 뭐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많이 다가오죠. 그때마다 또 이렇게 찬양이 빠질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요즘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예전 찬양 중에서 다시 좀 요즘 어떤 뮤지션들이 해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흐르는 찬양인데 우리 소리엘 형님들이 예전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 곡을 열심히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 나로부터 그 복음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소리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어 182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충북 음성 햇빛 쨍쨍. 지금 풍덕천 차가 엄청 맑혀 뚫어주십시오 하고 1059번님도 오셨고요. 강화도에서 또 인천 너무 뜨겁다고 운전하는데 덥고 졸리지만 힘내신다고 7029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민준이 엘리베이터 공사로 계단 오르락내리락. 주와 함께.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고 오늘 너무 더운 날씨 선곡 너무 좋아서 힘이 난다고 0778번님도 오셨습니다.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0: 조나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선곡 좋다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여러분께서 더 처질 수 있고 또 꽉꽉 막히는 또 지금 도로 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휴게소에서 계신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사연 다 소개 못하고 신청곡 다 못했지만 예, 여러분 죄송하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난 3월 새끼라 처음으로 방학 중인 신우 신청하고 기도도 했고 근데 집 앞에 교회 다시 출석한 지 두 달 지났다고. 할렐루야. 우리 7029번님 신우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선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기록해놓은 게 있는데 이 방학생이 제가 꼭 전화 연결 되기를 원했는데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방송 중에 이 방학생을 한번 제가 전화를 해봅니다. 이 방학생.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0: 아, 통화 중. 3시 때는 통화를 하면 안 되는데. 아, 어쩌죠? 아, 통화를 하면 안 돼요. 자. 3848번님, 3848번님. 오, 신호 갑니다, 신호 가요. 와, 와. 방금 통화 중이었는데. 자, 생방송 중에 그냥 무작정 전화합니다. 3848번님, 극동방송 일반 전화에서.
2: 아,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2: 아, 아니요, 지금 저 회의 중.
0: 회의 중. 네. 잠깐 나오셨어요? 회의하다가?
2: 네, 잠깐 나왔습니다.
0: 잠깐. 다행입니다. 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네. 제가 방송 중에 전화했더니 네, 네. 그때 운전 중이시고 협력업체분들하고 아, 차량으로 맞아요. 이동 중이라고 해서 전화를 못 받으셨다가 뒤늦게 이렇게 지금 문자로 주셨었잖아요.
2: 예. 네. 아, 그래갖고 제가 네. 그때 죄송해갖고 다 이제 그 업체랑 현장 미팅 끝나고 내린 다음에 그 이 번호로 전화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0: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생방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2: 아, 그
0: 스튜디오 안에 있는 전화로 하거든요. 제가 직접.
2: 아, 아 예. 그렇구나.
0: 다른 시간대는 저기 안에 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네네. 오늘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으셔서 네. 다행이네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아, 저는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2: 인천 부평이요.
0: 부평.
2: 예, 예.
0: 그때 30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2: 예, 맞습니다.
0: 방학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시죠?
2: 알고 있습니다. 예, 예.
0: 30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다.

0: 다라는 거.
1: 그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0: 엄청 오래됐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0: 오늘 드디어 30년 방학을 끝낼 기회가 왔네요.
1: 예. 응? 아, 예, 예, 예.
0: 기회가 왔어요.
1: 네.
0: 지금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의 예, 좀 예. 짱이십니까? 거기 회의에서? 예?
1: 아니요.
0: 리더세요?
1: 부장이, 아니, 부장. 리더 아니고요.
0: 예. 부장. 예. 아, 회의, 거기 그분들하고 네. 좀 하라고 하시고, 저랑 잠깐 예, 예. 통화 좀 하시죠. 일단은 네.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 되면은 선물 드리는데,
1: 예.
0: 이 방송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잘 아세요?
1: 아, 저는 방송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예전에도 한번 해갖고, 그, 통화한 적 있어요.
0: 저랑요?
1: 예전에도. 예, 예전에, 아니요. 한 4, 5년 전인가?
0: 그러니까 저랑요? 아니, 저랑?
1: 어느 분이, 솔직히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고.
0: 아.
1: 그 저는 아 선물 주신 감사해. 선물은 솔직히 마음만 받으면 되고요. 전화 주신 것도 감사하고.
0: 4, 5년 전에 무슨 일로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극동 방송하고.
1: 저는 보면은 가끔씩 그 좀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 극동 방송을 자주 듣는데
0: 네.
1: 그때도 그냥 듣다가 좀 마음 그래가지고 한번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0: 네.
1: 그때도 그 PD님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전화 오셔갖고 통화하고
0: 네.
1: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0: 그래서 뭐래요? 막 교회 가자고 그러던가요?
1: 교회 잘 다니시라고.
0: 교회 잘 다니라고?
1: 예예 예, 맞습니다.
0: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랬나요?
1: 네, 그때도 기도해 주셨어요.
0: 아 그럼 전 거 같네요.
1: 예. 아 그러셨습니까?
0: 4, 5년 예. 전에 이제 딱 이 프로그램 5년 됐는데 초반에 네, 저랑 했었나 보네요.
1: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오늘 또 드디어 다시 됐네요.
1: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1: 예.
0: 3848번님 지금 어렵게 예. 어렵게 예? 그쵸?
1: 예. 예. 예. 예.
0: 그때 제가 팍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됐는데 오늘 드디어 됐는데
1: 예. 예.
0: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 3848번님 다시 제 예. 도전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가 다시 도전하는데 자 일단은 예. 선물
1: 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예.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1: 아, 그 피디님
0: 예.
1: 그냥 뭐 저 선물 안 받아도 정말 괜찮거든요. 진짜로 다른 분 많이 주시면 좋죠. 저는
0: 아니 다른 분이 없고요.
1: 예, 예.
0: 30년 방학생들 이런 분들 예.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니까 다른 분이 예, 예. 없어요. 오늘 아, 우리 3848번님 예.
1: 그거 주십시오. 레모나 주십시오.
0: 레모나. 어이 방송을 네. 잘 듣고 계시는군요.
1: 아, 그럼
0: 알고 계시는군요. 레모나.
1: 네네.
0: 레모나
1: 네.
0: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네. 기회. 하나님께서 예, 예. 이렇게 강력하게 네. 다시 부르고 계시는데
1: 네네.
0: 하나님께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1: 아, 그럼요.
0: 저랑 그때 통화하고 나서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뒤로?
1: 아, 그 뒤로 갔죠.
0: 갔어요?
1: 네네.
0: 몇 번이나 가셨어요?
1: 아, 근데 그 어쨌거나 그 매번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0: 네.
1: 현실적으로 약간 좀 제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못 가는데 가려고는 항상 마음 먹고 있어요. 대여섯 번 갔으니까
0: 네네.
1: 좀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예.
1: 네.
0: 그 교회는 원래 가시던 교회가 있고요.
1: 아 그럼요.
0: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네.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결단의 네. 기도를 저랑 함께 드리시죠.
1: 예 네, 알겠습니다.
0: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예 네. 네,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예.
0: 우리 3848번님 4, 5년 전에도 아마 전지 모르겠지만 전 것 같아요. 통화가 됐었고 네네. 이번에도 정말 제가 어렵게 이렇게 통화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네. 여전히 우리 3848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 네. 잘 드리시고
1: 네.
0: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좋은 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회의하다가 나왔으니까 좀 죄송해서
1: 아, 예.
0: 제가 커피도

0: 좀 보내드릴 테니까.
1: 아니,
0: 예.
1: 저
0: 예.
1: 많이
0: 그분들하고
1: 다른
0: 아니 그분들하고 드시라고. 예. 3848번님 드시지 말고
1: 네네.
0: 그분들 드시라고. 예.
1: 아,
0: 회의할 때 드시라고 커피도 좀 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극동 방송에서 줬다고 얘기 좀 꼭 좀 네. 해주시고요. 예.
1: 예,
0: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으신가요? 30년 전에 불렀다든지 극동 방송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
1: 저는 그냥 항상 그신 하나님의 사랑.
0: 오, 네. 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냥 이렇게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0: 마음이 어떤 게 와닿아요? 예?
1: 뭐 주님의 사랑 그런 것들. 예.
0: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 되신 네. 그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 꼭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네.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곡 함께 나눌게요.
1: 예,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0년 방학생 영접기도 너무 감동이었다고요. 0995번님 방송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생방의 묘미 늘 등줄기에 땀 하고 우리 380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생방의 묘미가 있죠. 전화 연결 한 주 동안도 새끼라 또 극동방송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끝곡 오늘 신청곡 많이 돌았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보내드리면서 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사랑이 많으시되 그 사랑이 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 풍성하셔서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사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십자가는 곧 하나님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받은 품삯으로 인한 그 사건에 대한 비유를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말합니다. 본문의 결론을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값인데 그것에 대한 결론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본론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인력시장에 일찍 사람들이 나가서 이른 아침에 자기를 그 일꾼으로 써줄 그러한 곳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건장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몇 명씩을 차출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설 현장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에 하면서 또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포도원으로 차출이 되어서 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에 그 차례대로 아침도 점심때 저녁때까지 이어져서 이와 같이 과정이 있었고 다 그때까지 사람들을 일꾼들을 모으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이 장정이 일한 것에 대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먹고 살기에 그래도 하루 치의 일한 값으로서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영입해서 들여보내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아침 9시 또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1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오후 5시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간마다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청지기를 보내서 삭스를 그들에게 지불하라고 명령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품삯을 받고 보니까 계산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돈은 모두가 다 똑같았다는 것에 대하여 그 계산이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또한 품꾼들도 그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것은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한 사람들, 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온 자, 나중 온 자부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항변합니다. 그에 대하여 주인이 해결하는 설명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상 이들이 말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주인의 판단에 대하여서는 경제적인 정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주려면은 첫 번째 온 사람들을 먼저 주고 다 보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그렇게 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주든지 순서가 이게 이상하게 되면서 이게 마음에 좀 꼬이게 되는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한 것이고 천국에 대하여 들어가는 원리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은혜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에 말씀하신 배경은 사실 1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한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신 그 후에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이다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했던 그 뒤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넘어 거만하고 교만한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과 같더라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씀하면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를 저런 모태신앙인데요. 전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으면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교회에 섬긴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게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집사 권사요. 또한 교회의 집사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와 함께 자라온 내가 역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에서 함께 했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주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동안의 수확철에 다섯 번이나 사람들을 데리러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다 그냥 끝장을 보고 그들이 다 감당하게 만들어 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뜻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부르신 게 아니라 창기나 세례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불러 제자로 삼게 하셨던 주님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지요.
아니 어째서 아침에 부르고

12시에 3시에 뭐 이렇게 부르면서 나중에는 5시에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셨을까? 1시간 남겨놓고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지기 전,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 모든 삶의 끝이 오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때까지도 천국으로 그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바로 들어있는 의도성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포도원에 곧 교회에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절실하고 이렇게 중요한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이들에 대하여 경고성 있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먼저 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왔다고 해서 그가 나중에 간다는 거 아닙니다. 먼저 왔어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나중 왔어도 앞질러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멋지지요. 모든 것에 대하여 아주 의시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열두 반열에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거기서 또한 주어진 연복계를 맡고 주님의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일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인정도 받고 그 옆에서 열두 제자씩 부르시며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대하여 함께했던 능력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끝내 그는 주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결국으로는 목매여 죽으면서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까지 그렇게 내려갔던 사람, 먼저 됐지만 나중된 사람. 초대교회 당시에 일곱 안수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와 같습니다. 일곱 집사를 불렀건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던 일곱 사람의 움직에서 니골라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바로 그의 질투와 그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명을 버리면서 먼저 불렀지만은 그 가운데에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나중된 사람으로 돼버렸던 사람도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나중된 사람인데 먼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모아소서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이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그 말을 합니다. 이 신앙고의 하나 때문에 인간의 말쪽으로 살았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비난받는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그분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렸다고 해서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만큼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형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헐떡거리는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그를 부르시는 그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좋게 담고 있는 것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지금까지 끝없이 끝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이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더라도 외래의 침략들이 많습니다. 일제는 36년이죠. 중국에는 507년 정도를 바로 한국을 그렇게 침략해오면서 그렇게 얻어맞았던 민족입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낙후되어버린 이러한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미신에 의하여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두 번째가 병으로 인하여 온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25세에서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60을 넘으면 희갑까지 됐다고 장수했다고 복받았다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병 때문에 5살 이하로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 아이가 죽을까 봐 그 이름을 빨리 올리지도 아니하고 허약하면 그대로 두었다가 송정에 나중에 올려서 나이가 줄었다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은 만큼 그렇게 전염병, 연병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나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시절,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세 번째는 가난했던 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가 병원을 세웁니다. 세 번째가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모든 혼탁했던 미신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병원을 통하여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연병을 이겨낼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학교에서 가르침으로 가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거를 재배하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전수하며 이어줄 수 있는 것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미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병도 퇴치된 줄 믿습니다. 가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이 이와 같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백이 하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처음에는 은혜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서 그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면서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요만큼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조금이라도 자격.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니 저 사람이 뭐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나? 저 사람도 예수를 믿나?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낫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독한 부인이 천국 거기서 뜨면 나 안 간다고. 가지 마, 우리끼리 가게 그냥 하듯이 정말 그건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 덜떨인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그저 패기도 없고 용격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그런 패기와 용기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저 연약한 사람으로 비참하게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연약한 자들만 모여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힘이 있고 자기는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착각과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랍니다. 아, 저 집사는 이렇고 저 집사는 이렇고 이 집사는 이렇고 저 집사는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아, 저런 사람도 교회 나오고 저런 사람도 집사입니까? 하면서 얘기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아,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습니까? 나는 바른 말을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바른 말 하시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바른 말 하시면 다 지옥 갑니다. 교회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말을 해줬다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분명히 낮추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나이다. 돌아보는 자도 없고 나를 쓸모있게 여겨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요, 일 없는 자에게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바쁜 자에게 일을 맡겨라. 그는 일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일거리가 없는 자는 쓸모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 뿐이겠는가. 노는 사람들은 계속 놉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식당이라고 할 때 바쁜 데는 계속 바쁩니다. 그런데 팔이 날리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는 계속 팔이 날릴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대부분에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네.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떨리고 감격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그 많은 사역을 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단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사도라 취급을 받는 것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격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을 그걸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도레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부임에도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 아주 유명한 도레이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했대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질문하기를, 아, 신부님 제가 왜 성령의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말씀을 듣는데 영혼이 산다고 그러고 뭐 회개가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도레이 신부는 그 속에 당신이 나에게 물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장로의 이름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당신의 공로가 많고 당신의 직위가 크고 위치가 크다고 하는 그것이 자격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를 믿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목사가 준비를 못해서 은혜가 안 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심령이 망가져서

0: 만들 수 있어요. 음식이 아무리 잘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입맛이 없고 병들은 심령에는 그 음식이 그것에 맛이 있지 않고 모래 씹는 것처럼 달릴 수도 있습니다. 내 심령도 그러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저랬든 간에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 한 데나리온 갖고 약속했지 않아? 네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을 네가 받은 것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주의 일만 했는데 아니 상급을 주려면 조금 차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주는 것이 그게 내 뜻이야, 내 주권이야, 너는 구원이나 받아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과 경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로 받는 구원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더 큰 구원이 있고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과 여러분도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5화 자유의 은혜 1906년 가을 원산 부흥회의 불씨를 이어받아 평양에서도 오늘 겨울의 부흥회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뜨겁게 부흥을 준비하던 방엔 차디찬 긴장감이 맴돌 뿐이었다.
1: 그럼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간 집중 부흥회를 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일정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해볼까요?
2: 아무래도 말씀 선포는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받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현장 운영과 기도를 맡으면 어떨까요?
3: 그러면 조선말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2: 아, 글쎄요. 조선말이 가능한 분도 계시지만 통역이 필요한 분도 계실 테니.
3: 조선 사람이 조선말로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2: 아, 기장로님. 장로님의 열정과 사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저 언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균형과 깊이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4: 맥큰 선교사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길 장로님은 교인들 입장에서 조선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의 설교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5: 맞아요. 지난주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힘있고 명확하고 우리말로 들으니 더 가슴이 콱 박히더라고요.
3: 저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 같군요.
2: 그게 아닙니다. 신중하자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일 테고 소중한 날이니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3: 지난 사경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였지만 조금씩 어눌한 발음이 나오고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집중이 깨어졌어요. 말씀은 강하고 날선 검처럼 가슴을 꿰뚫어야죠. 복음이 살아서 들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저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조선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설교의 깊이, 내용, 그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러나 길선주의 긴 설득에도 선교사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아있었다.
3: 내가 틀린 말 했나?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1: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3: 아니, 너무 당연하게 선교사들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좀 화가 나긴 했어. 그래도 참으면서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1: 예, 잘하셨어요.
3: 아, 답답해. 사람 살리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아, 왜 내 말은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지?
1: 선교사님들도 장로님 믿으세요. 다만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3: 같은 주님을 믿지만 이럴땐 정말 모르겠어. 아우 답답해.
0: 한편 맥킨 선교사의 방에서도 논쟁이 한참이다.
4: 너무 딱 잘라 말하신 것 같지 않아요? 길 장로님 영향력이 크신 분인데.
2: 그래서요.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죠. 큰 나무로 자라려면 우선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하는데 길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5: 저는 두 분 말씀이 모두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0: 회의에서 돌아온 길선주는 며칠 말이 없었다.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끓는 마음은 쉬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0: 이 말씀들, 이 구절들 조선 사람이 풀어 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야.
1: 장로님 부르셨어요?
0: 김 집사. 혹시 그 조선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일을 아시오?
1: 예? 예. 그때 그 맥균 선교사님 밑에서 신학 공부하시던 자매님이 있어요. 통역에도 능통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그분께 연통을 좀 넣어주시오.
1: 뭐라고 넣을까요?
0: 내가 쓴 설교문을 맥균 선교사에게 보여줘야겠어. 그래서 확신이 생긴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지.
2: 그는 정성껏 설교문을 작성했고 원고를 번역해 맥균 선교사에게 보낸다. 며칠 뒤 맥균의 책상 위에는 한글로 적힌 설교 원문과 영어 번역본 한 부가 놓여있다.
3: 길선주 장로.
2: 조선말 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영문과 함께 읽어내는 맥균 선교사.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설교 문장을 통해 그의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같은 조선인을 향한 그의 외침은 맥퀸의 심장을 뛰게 했다.
3: 수도했다 해서 걱정했었지. 복음이 단순한 철학으로 하나의 수련 방법으로 소개될까 싶었는데 구조는 투박해도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고민한 글이야. 이 사람 훨씬 깊이가 있구나.
1: 장로님, 회신이 왔습니다. 맥균 선교사님은 이제 조선말 설교를 찬성하겠다 하십니다.
0: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주님.
2: 한 통의 번역, 그것은 단순한 설교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의 다리가 되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수백 명의 회중이 숨죽인 채 기도하던 그때, 길선주는 설교자로 회중 앞에 선다. 그는 허리에 굵은 끈을 동여맨 채 그 끝을 사회자에게 건넨다.
0: 자, 이 끈을 꽉 잡고 계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놓지 마시오.
1: 아, 네. 네. 저 알겠습니다만.
0: 딱 붙들고 계시오.
2: 회중은 술렁거렸고 길선주는 허리에 끈을 감은 채 강단 끝으로 나아간다.
0: 내 겉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은 속으로 지은 죄는 말도 못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추악과 욕심과 악한 생각, 시기와 살인과 다툼. 맞소, 난 수군거렸고 헐뜯고 미워하고 건방졌으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하였소. 이 끈이 바로 세상에 나를 묶어두는 죄의 사슬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마다 이 사슬이 나를 뒤로 잡아 끌었소.
2: 길선주가 움직이자 줄은 팽팽해졌고 사회자는 당황한 듯 끈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두 사람 사이의 줄은 팽팽해졌다.
0: 이 사슬을 끌어내지 않으면 나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오.
2: 그러다 끈이 끊어지며 길선주 장로는 튕기듯 건너편에 서 있던 선교사 쪽으로 달려갔다. 선교사도 엉겹결에 두 손을 벌려 길 장로를 얼싸 안았다.
0: 주여, 마침내 나는 자유하였소. 예수께서 내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소.
3: 길장로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0: 나도 미안합니다. 나도 당신을 의심하고 미워했습니다.
2: 두 사람은 강단 위에서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회중의 마음은 흔들렸고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회개의 눈물로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4: 저는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0: 때렸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1: 과거에 지은 죄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 춤추는 사람, 은혜가 넘치고 있었다.
2: 진짜로 제게 안기실 줄은 몰랐습니다.
3: 아이, 저도 몰랐습니다. 끈이 끊어지는 순간 제 몸을 마음대로 가는 수가 없었는데, 그저 넘어지지 않길 바랬는데 선교사님이 알아주셨어요.
2: 설교 원고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잘 압니다.
3: 선교사님의 결정 또한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고맙습니다.
2: 아닙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3: 다른 생각 때문에 조금 답답했었는데 결국 같은 빛을 향하는 길이라는 걸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네요.
2: 그러니 계속 함께 가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요.
1: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포옹은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였다. 그렇게 조선 땅을 흔드는 부흥의 불꽃은 조선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5화 자유의 은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사랑하는 목사님, 눈물 날라가. 목사님께서 늘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고,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극동방송에서 좋은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응모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1: 눈물이 나세요?
0: 정말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럽지 않는 하나님 일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극동방송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싣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지쳐있던 목회자분들이 새 힘을 얻고 교회는 주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정장 지원 프로젝트, 미자립교회 쌀 보내기 프로젝트, 남편을 먼저 보낸 사모님을 위한 선물 보내기 등 극동방송은 오늘도 청취자들과 함께 위로를 전하러 갑니다. 이 모든 극동방송의 사역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섬김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대전 극동방송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인간이 되셔서 한정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같이 한정된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고난이 면제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채찍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어찌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셨으니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들과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거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의 답이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아프고 슬퍼서 고난이 싫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견디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입니다. 예수님도 배우신 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오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다림. 김지향 씨의 이호섭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백나목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작곡가 이호섭은 이 곡을 1975년에 작곡했습니다. 김지향의 시를 가지고 님이 오시는지 남촌을 작곡했던 김규환도 곡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호섭의 작곡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기다림, 이 시 속의 화자는 떠나간 임을 기다리며 닫혀있는 창문을 매일 밤

혹시나 창문이 열려 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요. 우리가 지나는 고난 속에 이와 같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다림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님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하고 우리의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겠습니다. 내 죄로 인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가실 것이고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정금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리밭을 작곡한 작곡가 윤용하의 곡 세 곡 만나보겠습니다. 고독, 나뭇잎배, 도라지꽃 함께 하실게요.

작곡가 윤용하의 새 곡 만나보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도라지꽃, 박화목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소프라노 이규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에 두 곡은 고독, 황인호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바리톤 오현명이 노래했습니다. 다음 곡으로 보내드렸던 곡이 나뭇잎배, 박홍근의 시를 가사로 했고 소프라노 이상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윤용하는 1922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나서 1965년 남한에서 사망했습니다. 43세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꾸준히 작곡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윤용하 작곡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가난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지만 집이 너무 가난했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하죠.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작곡가가 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재정적 뒷받침이 돼서 공부를 계속했다면 더 큰 작곡가가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도 그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의 노래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으니까요. 삶이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함입니다. 순종함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부족함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구원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도 손승규 시의 이호섭 곡으로 바리톤 최현수였습니다. 앞에 곡은 벚꽃나무 아래 김동현 작사의 이원주 작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피조물들의 순종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속성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같은 사람끼리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순종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시네요. 우린 범사에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배우며 배운 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희망의 나라로 현재명 작사 작곡으로 테너 김금한이 노래합니다. 예배를 통해 순종을 배우고 기도로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그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탕자의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탕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 유산 다 물려주세요. 그 당시 문화로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그때 아버지가 거부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냐고요. 그 아들에게 들어갈 분깃을 딱 띄워서 줘버려. 근데 이 아들이 이 재산을 며칠 동안 싹 정리를 해. 그리고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돈은 줄어들고 만나던 사람들은 없어지고 결국 그 해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해에 흉년이 들어버려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가냐면 대지를 치는 곳에 가버려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거부하는 음식이 뭐냐? 대지거든요.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의 바닥에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내가 진짜 완전 바닥이다 하고 내려간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 지엄 열매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도 못 먹여. 그러니까 나도 못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완전 바닥을 끼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가 딱 생각을 돌이키죠.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그 품꾼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불림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또 한 가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죠.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얘를 낳고 얼마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셨고 둘이 사는 친구들하고 마당에서 막 놀아. 구슬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치기도 하면서 노는데 그 놀 때 어머니가 이렇게 불러요. 신정아 밥 먹어 이렇게 불러. 그러면 나는 놀다가 막 이렇게 떨고 그리고서 나 집에 간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 신정아 돈 놀면 안 돼 이렇게. 왜? 자기는 뭐가 없으니까 돌아가도 반겨줄 엄마가 없는 거야. 따뜻한 밥을 줄 그런 엄마가 없으니까.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놓쳐버리죠.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아직 집과의 거리는 먼데 아버지가 뭔지 알아보고 막 뛰어오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죠. 그리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말은 뭐예요? 그를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를 해요? 잔치를 해요. 잔치를 벌려. 그러니까 막 그 집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 했다고요?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집에 큰 잔치가 열리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뻐 그를 맞이해.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이야기는 언제 시작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서 이 얘기로 끝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집에는 누가 있냐? 큰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큰 아들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책임감이 강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충성된 자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큰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작은 아들한테 두는 게 아니라 큰아들한테 두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자, 어느 날 밖에서 막 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집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소도 잡고 사람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 그래서 종한테 물었죠.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그러냐고 우리 동생 왔다고. 몇 년 동안 못 봤는데 우리 동생 왔다고 그 동생 고생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너무 반갑다고 막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큰아들은 15장 28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어떻게 해? 응? 창기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성경은요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에서도 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그곳에서 화를, 그곳에서 이 가산을 탕지하다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베푸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던 얘기들을 누구한테 하냐? 아버지한테 하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15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불평? 큰아들이 쌓아놨던, 아버지,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막 원망하죠. 그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어요. 난 이렇게 열심인데 왜 저 애만 챙기고 나는 안 챙기냐.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내 거요. 네 거잖아. 할렐루야. 네 것이 다 내 거다. 아버지께서 이 딱 아들에게 뭐를 말하는, 그 아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야. 네 재산이 다, 이 재산이 다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큰아들, 집을 떠난 적 없고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명을 어긴 적이 없었던, 그런데 이 아들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저를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큰아들이다. 우리는 집 나간 적 없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 시간에 잘 오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큰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우리예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 근데 속은 병들어 있어.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눈 동그랗게 뜨고 듣는 것 같아. 실제는 모르지만 하여튼 보면 다 듣는 것 같아. 조는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집안에 있지만 은혜 없이 신앙 생활하지 말라. 은혜 없이 사명 감당하지 마라. 이것이 큰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교내 안에 있는 큰아들, 그들이 회복해야 될 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관계를 회복하라. 따라해, 관계를 회복해라. 뭐를 회복하라? 관계를. 오늘 여러분, 오늘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의 자리 있는 것과 똑같이. 그런데 오늘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너무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만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그것이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자,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는 불순종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해야 할 일도 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그것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하죠.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모르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새가족들이 와서 막 환영 받는 거 보면

당할 수는 없는데 서운함이 혹시 있진 않아요? 괜찮아요? 누가 막 회복해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가면 뭔지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막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뭔가 왜 나한테는 저런 은혜가 없지?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살짝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엇들이 존재하진 않나요? 여러분, 관계는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첫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합시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5장 29절에서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한 것.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없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큰아들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젊은 아버지들, 또 철안들은 아버지들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아들, 조그마한 5살, 6살 먹은 아들하고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 엄마가,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가지고 싸워. 여보, 나한테는 만들어주지도 않더니 애한테는 저런 거 만들어준다고. 먹는 것 때문에 싸워. 왜? 아버지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아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오늘 성도들끼리 다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하면 박수 쳐주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칭찬 들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만 남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예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옆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옆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막 감격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예수님 만난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예배 자리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몸이 아파. 아파서 정말 겨우 성경책 들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옮길 수 없는 발걸음 가지고 겨우 교회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여러분, 논산 한빛.

교회가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뭐를 받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 이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따르세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회복해야 돼? 은혜를 회복하셔.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막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손 들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게 형식만 나면요 이게 너무 힘들어. 박수 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은혜가 없이 하면. 헌금 하나님 앞에 십일조 헌물을 드리는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 너무너무 부담이죠. 여러분 언제 시험이 옵니까? 은혜가 똑 떨어질 때 시험이 오죠.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리를 회복하라.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잖아요. 막 뛰어들어가서 아들 동생 왔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픈 데는 없냐고. 여러분 같았으면 다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가 허랑망탕하여 돌아왔지만 아들은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아들, 아버지와 한 집에 있는 그 아들이 지금 어디로 쑥 들어가지 못하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 진짜 탕자가 누구냐? 이 탕자, 큰아들이 탕자라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지 못해요? 자리를 회복하지 못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앉아야 될 자리 앉으시고 일어서야 될 자리 일어선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고 헌신할 자리에 충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봉사를 멈추는 것도 직분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내 마음, 분한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딱 들어가요.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서운한 섭섭한 마음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집 밖에 있는 사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와 관계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막 누구 때문에 억지로 왔으면요 모든 게 지금 힘들 거야. 아니면 오늘 우리가 큰아들처럼 이 예배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를 회복합시다. 시작. 내가 진짜로 머물러야 될, 몸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 진짜 있는 사람, 그냥 몸만 있는 사람이라 마음과 영혼이 있는 사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진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리는데 진짜는 못 드리는 거죠. 오늘 큰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큰아들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리를 회복해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훅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탁 내려놓고 주님 꽉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이미 열렸어. 기쁨의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함과 교제함이 있는

0: 그 영적인 자리에 훅 들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결심하세요. 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리라. 나는 비교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리라.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확 들어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사명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둘째 아들이 아닌 큰아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생, 삶에 떠전에 떠나 이사간다 송곳에서 적응이 안 돼 힘든데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까지 터세로 인해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너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걱정이 되던지. 그러나 내가 알고

0: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너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 마음이 되더라.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동생아, 조금만 힘을 내보자.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내게 일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힘을 내보자. 반드시 주님께서 너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우리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해보자. 동생 사랑해.
1: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지만 망설이다 끝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사랑이 충분히 전해지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사랑하는 핏줄, 동생을 위한 누나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게 다가온 편지였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낯선 곳에서 힘든 일이 겹칠 때가 있죠. 이사를 갔는데 적응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어느 하나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버거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핏줄인 누나는 오죽할까요? 그 동생을 보면서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고 했지만 누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걱정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이 힘든 상황도, 눈물도, 텃세도, 낯선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버려지는 게 없다는 것. 누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동생한테 편지를 쓴 걸 겁니다. 혹시나 오늘 이 퇴근길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편지와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시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저절로 잘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방명록, 또 여러분의 사연들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너무나 반가우니까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발자취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저질라에서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매일 저녁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7월의 첫 번째 금요일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간 일상을 마무리하고 또 주말 가족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주 안에서 맞이하실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주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행저전라 저녁 기도문, 7월 3일 금요일자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440번님이 이 시간에 듣는 찬양들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감사로 마무리하며 기도문도 받아갑니다 하셨습니다. 행저전라에 정말 많은 또 다양한 장르의 찬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퇴근길에 우리 청취자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떠오르네요 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찬양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40번님. 5101번님,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주님께 위로받고 행저전라와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101번님. 요즘 참 낮에는 날씨가 습하고 덥죠. 장마가 시작됐다라는 뉴스들도 보이는데 각지에서 정말 정말 수고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주님의 위로 듬뿍 받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5101번님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2193번님은 샬롬, 퇴근길에 저녁 기도문을 받아서 하나님을 붙드는 저녁 보내길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받으신 이 저녁 기도문 가지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 그런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5290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녁 기도문 받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가정을 주님 안에 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5290번님 축복합니다. 평소에 정말로 가정예배를 세우고 싶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행저전라 저녁 기도문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혹은 무료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 하신 후에 들어오시면요. 채팅창에 여러분의 사연과 출석 체크를 남기실 수 있어요. 그 빈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기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이 되거든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가정예배를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만의 밤예배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물꼬를 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샵 9330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7시 전까지 꼭 보내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함께하죠.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코너입니다.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찬양 나누고 세상 다시 보기 코너 함께 하실게요.

0: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지구 반대편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베네수엘라 하면 흔히 가톨릭 국가나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국민 5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으로 돌아설 만큼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경제 침체로 지쳐있는 이 땅에 지진이라는 재해까지 겹쳐서 현지 아픔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의 생생한 상황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먼 곳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겪으신 이번 지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저는 그 지진이 있었을 당시에는 출장가 있어서 제가 직접 느끼지는 못했고요. 저희 가족과 현지 조율자들 말에 의하면 현에서 처음으로 겪는 것이었는데

0: 땅이 물처럼 변해서 뭐 울렁거리고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났고 집에 집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급하게 피신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심한 곳에서는 텔레비에서 보신 것처럼 주변에서 실제로 아파트나 물건들이 폭소 주저하는 것들을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진의 경험이 아주 강력했다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아마 현지 분들이 겪으셨던 어려움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진 자체도 무섭지만 이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오랜 경제 위기와 또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프라가 많이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진 이후 복구나 구호 작업 또 현지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도 배로 클 것 같은데 현재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0: 예, 제가 지금 2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 생각하기를 설마 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내년도 나빠졌거든요. 27년간 사회주의에 있으면서 정말 엄청 잘 살았던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해서 천만 가까이가 나라를 떠나고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나라였는데 사실 상황이 지진 전 있기 전에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5달러가 안 되는 돈을 받고 살았는데 그랬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진까지 일어나서 정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는 정말 마지막에 있던 소망까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복구를 해야 된다. 5만 채가 넘는 집들이 무너졌는데 그런 모든 인프라들을 다시 복구하고 새롭게 하려면 안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없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사투를 벌여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이 지나서 이제 사람을 찾는 그런 타이밍을 지났고 이제는 이제 자기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구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줘야 될 일들이 필요한데 이들의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고 이때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들을 살게 될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1: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베네수엘라는 최근에 이 사회적인 절망 속에서 교회를 찾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이번 지진이 또 현지 성도들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0: 네,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27년간 나라가 가장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지금 10여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4시간 중보기도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24시간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현재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아 이제 정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처럼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그래서 나라는 정말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더 큰 부흥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0: 어마어마한 돈과 에너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이런 대지진이 벌어졌는데, 기도하는 것은 이제 정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한순간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지금 있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과 변혁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서면 참 무력해지지만, 또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사님, 그럼 이 아프고 깨어진 베네수엘라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깨달으신 영적인 마음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지금 이 어려운 나라 와중에 지금 베네수엘라는 세계 선교를 하려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은 렌트비를 낼 수 있기도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매달 매달 선교헌금을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반 됐는데, 감사하게도 매달 2,000불이 넘는 헌금들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올해 베네수엘라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올해 선교사 훈련을 시작해서 10명이 졸업을 했고, 그 10명이 순교의 영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베네수엘라 선교사들은 외국에서 헌금이 아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베네수엘라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한국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베네수엘라를 통하여 중남미의 나라들이 선교에 동원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은 이때에 베네수엘라를 통하여 중남미가 선교하는 대륙이 되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로 그런 총리 역할을 하는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꼭 올해 세계 선교 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베네수엘라의 목회자분들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베네수엘라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 한국교회가 이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0: 저는 오히려 베네수엘라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더 이 나라 베네수엘라보다 잘 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끼어있고 한국 교회가 잠을 자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한국에도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 안개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 한국 교회도 깨어서 끝까지 세계 선교하는 그림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걸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한 그 절절한 마음들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퇴근길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선교사님과 또 가족분들의 안전 그리고 베네수엘라 교회와 그 땅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너무너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죠. 무너진 베네수엘라 땅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인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7월의 첫 금요일이자 하반기가 시작된 주간입니다. 어느덧 한 해 절반을 지나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지치고 흔들리던 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새로운 하반기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환경이 흔들려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이, 일터에는 정직과 성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피곤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7시 전까지 신청하셔서 꼭 오늘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972번님, 저녁마다 기도문을 받으니 늘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축복합니다. 972번님. 7502번님, 퇴근길 발걸음이 왜 이리 가벼운지요. 하루라는 선물도 저에게 충분했고 감사의 입술로 향기가 나는 복된 하루, 반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로 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문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7502번님, 정말 감사가 넘치시는 것 같은, 제가 사연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축복합니다.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7502번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해요. 8173번님.

님, 안녕하세요. 다실 피디님. 평소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피디님 덕분에 살아가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집안에서도 편안하지 않고 매일 불안과 답답함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버티다 보니 외로울 때가 있네요. 성경 시편 55편에 다윗이 누가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를 주어 날아가서 평안한 곳에 머물리요라고 기도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저도 지금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음의 평안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솔한 고백도 보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8173번님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집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참, 모든 것이 쉽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누구 하나 내 마음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공감하지 못해주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모두가 다 시기는 다르지만 그런 세월을 보낸 흔적이 삶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시편 23편을 많이 외웠거든요. 사실 마음이 힘들면 잠도 잘안 오잖아요. 그런 순간에 시편 23편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8173번님도 지금 시편 55편 다윗에게 많은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지만 조금 더 희망이 되는 말씀들 많이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잘 외우고 계실 테니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런 말씀들 위주로 묵상하시고 외우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분량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8173번님. 분명히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8173번님. 응원해요. 자, 오늘 저녁 기도문 많은 분들이 지금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또 보내주신 사연들 다 나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인사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문 아직 받기 전이신 분들은 꼭 7시 전까지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눌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별다른 말보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누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성어 스페셜로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갈. 새 생명 시냇가의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니까 은혜가 많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카톡이 울렸습니다. 카톡하고 와서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봤답니다. 봤는데 어느 성도님이 신자가 목사님한테 보낸 메일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목사님이

잘못하고 목사님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딱 메시지를 적었답니다. 그래서 그 카톡을 보는 순간 평안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분노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 단 몇 초 만에 자기 마음이 평강에서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금방 함께 가족끼리 웃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부당한 소리를 하면 급격하게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한 이 거룩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이 거룩이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성경 레위기 1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어떤 사람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반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거룩의 영역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내 영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가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거룩한 삶과 윤리적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도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져 갈 수 있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외치고 좋은 민주사회를 위해서 외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타락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안에 머물럴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삶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두 번째로 거룩함은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받은 거룩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줄 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 거룩함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야 할 것을 알려주고 그 모양과 방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머물 때 거룩을 받은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간용하고 너그러운 마음, 남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구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보면 농사를 짓고 벼를 벨 때 다 베지 말고 좀 한쪽 구석이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 떨어진 것도 다 구두어가지 말고 좀 남겨줘.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낙은애들을 위해서 그걸 굳어서 그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사도 다 따지 말고 그 밭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주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출세하도록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은 자기 직원과 자기 사업체에 딸린 식구들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 거룩은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남을 도둑질하며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9장 전체에 의하면 거룩은 자비와 공의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만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6장 에서 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레위기 19장 말씀, 오늘 이 19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성이 깊다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포함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고 교회 와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의 경건의 모습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평소에 조금만 안 하면 욱 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질을 죽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평소에 자기 성격이 좀 거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의 성격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연습해 가야 합니다. 평소에 남에게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친절한 사람, 좀 봉사한 사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그 내 영성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병원에 심방을 갔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셔서 이 팔이 부러져서 골절 당해서 제가 잠시 기도해 주러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면회 시간이 끝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수 간호사님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다른 간호사가 나오면서 우리를 보면서 면회 시간도 끝났는데 들어왔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죠.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수 간호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세 명이나 왔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왔다고 하는데 요즘 골절 환자 보러 마스크 쓰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마스크 썼는데 막 또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좀 사람을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많이 왔으니 한 명씩 보라고 하면 한 명씩 들어가서 안내를 하면 보면 되고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 그때도 밖에 데리고 나서 쭉 와서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쪽에 와서 면회하면 됩니다. 안내해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이 다짜고짜 뭐라고 화를 내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성을 좀 높이고 오면서 막 약간 비난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으니 우리 금방 기도하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리고 나와서 제가 간호사 있는 데스크에 딱 가가지고 여보시오! 나도 기도 들렸는데 조용히 말하면 되는데 왜 언성을 높여서 말하고 조용히 안내해주면 따를 텐데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오? 그리고 요즘 마스크 쓰는 데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으니 이해해 주세요. 좋은 말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관원사가 아이고 이렇게 미안하게 됐다고 하고 그 옆에 소리 원성을 높이는 간호사도 그냥 식당에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준비? 하늘 준비가 돼 있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꼭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려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하듯이 밖에 나와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더라도 집에서도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좁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변화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좀 영적인 변화가 이 인격과 성격의 변화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룹과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 거룩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불러낸 특별한 구별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애굽에서 제 그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서 안 된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 배경에 깔린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는 삶의 힘은 그 동기 힘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기는커녕 욱하는 성질을 죽이기도 힘들다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온전히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늘 있는 사람에게 거룩이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작은 소책자죠. 이 책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신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집은 자기 마음의 집이에요. 자기 마음의 집으로 초대해서 각 방을 보여줍니다. 저기 그라지도 보여주고 저기 그 서재도 보여주고 부엌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방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보여주는 방마다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0: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기 싫은 방이 있어요. 이게 저 방 안에 있는 벽장이 있는 방이에요. 거기 그걸 보여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자기가 숨겨둔 게 있거든요. 뭘 숨겨두냐 하면 여기에는 죄가 숨겨져 있고 나쁜 습관이 숨겨져 있고 자신의 나쁜 욕망들이 숨겨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으로부터 악취가 온 집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문 앞에서 그 방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방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을 다 치웁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밝고 빛나고 환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은 기쁨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하고 질문합니다. 주님, 이 더러운 벽장에서 하신 일을 이 집의 모든 곳 구석구석에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집에 나는 단지 지금 손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주인은 너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집에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방을, 이 집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집에 그 사람의 소유권을 옮겨 받고 그리고 그 집 구석구석을 환하고 밝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마음의 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함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거룩은 내가 방 몇 개를 내 힘으로 청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의 모든 방과 나의 주권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갈 때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빛을 발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관계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각자 부딪히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담장 밑 채송화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에 핀 수선화는 진달래 벚꽃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 내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소중함을 모르면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내 몫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누룩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무리였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큰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세상 곳곳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된 겁니다. 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누룩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겁니다.

네, 아주 멋지고 화려한 곡이었습니다. 그레이엄 켄드릭 앨범 Amazing Love 중에서 축제, The Feast 그리고 On My Fire The Lord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The Feast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잔치를 노래한 곡이고요. Oh, Magnify the Lord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또그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작은 사랑과 섬김도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우리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알렐루야 워십밴드의 곡으로 오간 You Are My God, 그리고 이어서 스티브 플라이의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로 오 주님 알기를 원하네 I Want to Know You Mor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과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편곡한 곡입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캐서린 스카세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비니아드 뮤직의 만유의 주제 Fair is the Lord Jesus,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이라고 소개된 Isn't He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비니아드 뮤직의 곡으로 마녀의 주제, Fairest Road Jesus, 그리고 Isn't He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곡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Catherine Scott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노력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레이볼츠의 곡으로 He's Alive를 보내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월등한 부자나 공부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나는 약자라는 느낌을 받죠. 누군가 또 많은 것을 얻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거대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앞에 나서서 감히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귀한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 열었습니다.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들으시고요.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나무엔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짖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또 평안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 보내줄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보내주실 때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거든요. 오늘도 귀한 문자 기다리면서 다양한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현덕과 이정림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어 찬송 세바스찬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히즈가든의 찬송, 이어서 이지은의 주의 아름다운 처소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함으로 위로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강성훈의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부르심 들으셨고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도 함께 해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다음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달빛마을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줄라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도 잔잔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더욱 붙드는 우리 삶이 되기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복된 주말 보내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이곳이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거대한 장벽 같은 시험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 막막하기도 하고 사방이 꽉 막혀서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견고한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승리의 열쇠입니다.

오베세 주 안에 있는 나에게와 바이올리니스트 세린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연주 찬양 그리고 에필로그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깊은 절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시험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그녀가 어둠 속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을 감싸고 있는 사랑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 아무리 깊고 막막할지라도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순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단단한 평안을 회복하는 이 귀한 밤, 또 은혜로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귀한 사연들 나누고 찬송도 띄워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옹기장이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과 톤 위드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연주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마음 묵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야고보는 경건의 정의를 아주 실질적으로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밖을 향한 것, 고아와 과부, 즉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다른 하나는 안을 향한 것,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지키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실체입니다. 신앙이 삶으로 번역될 때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조항선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박은미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젠트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3289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PD님,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언제 하나요? 그리고 이 시간 어노인팅의 예수 예수 이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7월 6일 월요일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24시간 은혜로운 찬양이 더 많이 나가니까요. 가족과 함께 하시며 여행 다니시며 또 혼자 걷는 와중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마음과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멜로디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신청해 주신 예수 예수 이 찬송은 하늘 편지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한 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싶은 너에게 나의 사랑아, 오늘 너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란단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뾰족한 말로 남을 깎아내리며 흉을 보고 웃음을 얻으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니? 그런 말은 사랑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단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단다. 나의 사랑아, 너의 말 속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교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있거라. 나는 결코 너희를 낮추기 위해 오지 않았단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세워주기 위해 왔단다. 나의 사랑아, 너의 삶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품어주었듯이 다른 이들의 허물과 부족함도 사랑으로 덮어주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선택하거라. 너의 말이 지친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너의 태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기를 축복한다. 이것이 곧 나를 닮아가는 삶이란다. 오늘도 오직

나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너의 그 작은 고백을 나는 가장 기뻐한단다. 너의 입술을 통해 세상의 평화를 전하고 싶은 하늘 앞

3289번님의 신청곡 어노인팅의 예수 예수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크룩스의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주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한 시간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야.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였던 영성가 해리 나웨 목사님 많이 아시죠? 이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에 나온 사역자의 세 가지 정의 소개해 드릴게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역자 아닐까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곳 다 갖고 계시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전체 길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한 걸음만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빛이 아닐까 싶네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신 그 빛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어노인팅이 부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등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참 재밌죠. 해나 달처럼 환한 빛이 아니라 작은 등불로 표현한 겁니다. 발 앞을 겨우 비출 정도의 빛이죠. 우리는 때때로 전체 길을 다 보고 싶어 하곤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지도 대신 작은 등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 걷고 나면 그 다음 한 걸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전체를 몰랐지만 길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 싶네요. 모든 걸 알지 못해도 지금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케인의 I'm So Blessed, 린디의 Praise You, 제이미 맥도날드의 Desperat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이길승의 네 번 아멘 들려드렸습니다. 7180님께서 야근하고 왔어요. 피곤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과 평안한 밤 되시기를 보내주셨네요. 아, 참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다른 게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참 귀하십니다. 3634번 쓰시는 분께서 5살 아이가 좋아하는 두 개의 찬양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 요급에서 놀아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5살 아이가 인생의 깊이를 아는 노래를 좋아하네요. 일단 마지막에 이 중에 한 곡 광야를 지나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루크 리거트워드가 함께한 Greatness,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그리고 베델 뮤직의 No Longer Slav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요. 제 동선상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탈 일이 많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대에 열차가 한강을 건널 때면 승객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창밖의 노을을 보시며 잠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하루 동안 쌓인 피로는 열차에 두고 내리시면 종점에서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네, 낭만 가득한 그 멘트에 피로가 녹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하철 안에 우리의 근심과 피로를 다 놔두고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현실은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헤아림과 위로에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그런 분이시죠. 짐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진정한 평안과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주간의 고민과 불안과 피곤한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대신 하게 됐습니다. 김정호 PD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하게 되는 이 그레이스 투유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 담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어느 열차 기장님의 깜짝 안내 방송 이야기 나눴지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는 열차에 두고 내리시면 종점에서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기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열차 안에 근심과 피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참으로 죄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각자만의 일상 달려오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은혜로운 찬양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이었고요. 앞서서 들려드린 곡은 홀리원의 위로라는 곡이었는데 또 익숙한 찬송가 선율도 같이 들려왔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 인도하시네 라는 곡인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네, 십자가 지신 그 보혈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곡이었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요즘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참 많이 신청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끝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 밤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 들으시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정말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강주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목이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그렇게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첫 찬양으로는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엄청 많은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이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잊었던 주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달빛 가스펠은요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노래들, 예배팀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국내 CCM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윤화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특별히 또 이윤화님의 내려놓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예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지만 정말로 참된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그 길이 어렵죠. 그리고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주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이 같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을 해내려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만족을 위한 순종 그것을 쫓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역에 열심히 있는 분들 되게 많죠.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섬김이 또 이 사역이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려고 좋은 느낌을 가지려고 나 혼자서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때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잠깐 쉬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아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게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시던 사역을 내려놓으시

이면 또 담당 교육자님들이나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애씀이 주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의 좋은 느낌을 위한, 나의 좋은 감정을 위한, 어쩌면 내가 느끼고 싶은 안정감을 위한 애씀이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잠깐 멈추셔도 돼요. 멈추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또 계속해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고 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염려보다도 믿음을 갖고 평안함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주로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병들거나 가난할 때 혹은 권력이 없을 때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이죠. 행복과 불행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시며 그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일의 성공이나 실패, 건강이나 병약함 등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성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겸손이었습니다. 김석균 작곡 복음성가 모음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성공만 있지 않거든요. 너무 멋진 것만 있고 예쁜 것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낭망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질문들도 주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엎드려지더라도, 고꾸라지더라도 주님께로 엎어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린 어렵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 그렇게 왜 나약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또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피아노는 송영주님의 피아노였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내일부터예요. 7월 6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썸머 스페셜은 뭐 사실은 저희 달빛 가스펠 같은 경우는 아니군요. 네. 그 7월 6일이 월요일이죠.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월요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달빛 가스펠은 7월 둘째 주 토요일 주에서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되겠네요. 에휴, 봐주실 거죠? 썸머 스페셜은 뭐 저희 달빛 가스펠은 워낙 찬양의 곡을 많이 틀어드리고 있긴 한데, 다른 어떤 DJ의 멘트보다는, 진행자 멘트보다는 찬양이 쫙 연결해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행복한 아침 코너를 잠깐 쉬려고 합니다. 여전히 토요일 날은 국내 시신곡으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이어드릴 텐데요. 그래도 주제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시는 법 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저희는 잘 모아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 주씩 조금 늦게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웬만한 사연들은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 문자로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5015님. 6월 27일 새벽 1시 18초에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가볍게 출첵할게요. 꾸준히 들을수록 좋아요. 달빛과 스펠. 감사합니다. 뭔가 바쁘시군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5015님. 0164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도 극동방송 들으며 야근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니 눈물도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항상 좋은 찬양과 말씀, 방송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0164님, 아들을 혼자 키우고 계시군요. 항상 가정에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함으로 잘 자라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공하라 육사님, 위해서 특별히 신청곡이 없으시길래 제가 그 노래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너와 함께 하리라, 장하니의 너와 함께 하리라 준비했거든요. 기다려 주시고요. 8411님, 저의 최애 방송입니다. 강충현 교수님 화이팅. 8411님,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4961님, 세상 속에 근심 걱정 많은 하루였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찬양에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길에 백합화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6950님, 샬롬. 네. 그 다음에 7282님. 제주도에서 들으시는군요. 취미로 작사하시는 분. 네. 언젠가 시심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282님. 6월 27일에 거의 끝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6428님, 우리 왕의 청자시죠. 예배 찬양과 오프닝 곡을 듣고 약간 인터넷이 불안한 사막을 지나는 일정이라. 네. 건강하게 6428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5015님, 6월 28일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0778님, 6월 28일 새벽 1시 27분에 낮잠을 많이 자서 이제 자려고요.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 감사해요. 네. 낮잠을 오랜만에 주무셨나 봐요. 그쵸? 왜냐하면 이 낮잠을 항상 주무시는 분들은 그리 오래 못 자요. 네. 꿀잠으로 낮잠을 주무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삶에서 열심히 사셨다는 이야기니까 잘하셨어요.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신청곡 송승연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부탁합니다. 네,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9592님, 가장 좋은 곳 주시는 하나님 신청합니다. 네,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용과 신청곡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우선은 세 곡의 찬양들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그 사연 올려주신 분 중에서 홀로 아들 키우고 계신 분 0164님께 노래 선물 먼저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하니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장하니 너와 함께하리라. 부제는 나의 손과 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했고요. 내일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신청곡들이 있었어요. 두 곡의 신청곡이 있었죠. 송승연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송경민 목사님의 곡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제 마지막에 멘트를 이걸로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억지로 맞춘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내용에서 봤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일이겠죠. 내일 저는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을 보내고 우리는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말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은요, 이제 막 가슴 뛰는 후반전의 휘슬이 울린 셈이죠. 지나온 전반전에 여러분 혹시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으셨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귀한 반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등 뒤에는 언제나 새 힘을 부어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아침에는 소망의 덫을 높이 올리고 기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첫 주말을 여는 힘찬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7월의 기도. 달력의 한 장을 새로이 넘기며 우리 마음의 페이지도 새 은혜로 채우게 하소서. 지나온 길의 땀방울은 감사의 보석으로 남겨두고 다가올 길의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소서. 7월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반기의 매일을 기쁨의 찬송으로 채우게 하소서. 네, 7월 한 달도 모든 일정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 바라면서, 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 지부의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들을 량식으로 채우되 그들이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은을 각각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라. 그리고 나의 잔, 곧 은으로 만든 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되 곡물값으로 받은 은도 그리하라. 이에 그가 요셉이 명한 대로 시행하였다. 새벽에 동이 트자 그 사람들, 곧 그들과 그들의 나귀떼가 전송을 받고 떠났다. 그들이 성읍에서 벗어나 아직 멀리 가지 못하였을 때 요셉은 그의 집 청지기에게 일렀다. 그대는 일어나 저 사람들을 쫓아가 따라잡고 그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즐겨 마시며 또 의탁하여 점을 치는 잔이 아니냐. 너희는 스스로 행한 일로서 이미 큰 악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라. 그러자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루 입구에게 발견한 은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이나 금을 당신 주인의 집에서 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어야 할 것이요 우리들도 역시 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그는 그러면 너희의 말한 대로 하자. 누구에게든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는 무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각자 급하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루를 열었다.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살펴나가니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서 모두 각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알아낼 줄을 알지 못했느냐? 라고 다그쳤다. 그때 유다가 나서며 우리가 우리 주께 무엇이라 아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또 무슨 방도로 우리 자신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서 불의를 찾아내셨으니 보소서, 우리와 그 선에서 잔이 발견된 자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로서는 결코 그리 행할 수 없으니 그 선에서 잔이 발견된 사람만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요 너희는 평화 가운데 너희 아비에게

로 올라가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여, 부디 당신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올리게 하시고 제발 당신의 종에게 주의 분노를 불태우지 마옵소서. 사실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 주께서는 일찍이 너희에게 동생이나 아버지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기를 우리에게는 나이든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늙음하게 얻은 한 아들이 있고 그의 형은 죽었으니 한 어머니에게 선한 아들로는 그만이 남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주의 종들에게 너희는 그를 내게로 데려와 나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주께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으며 만일 그가 그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주의 종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너희는 다시 내려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사오라 하고 명하자 우리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대로 내 아내는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하나는 나를 떠나 밖으로 나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그가 틀림없이 갈래갈래 찢겼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제껏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하나마저 내 앞에서 빼앗아가 그에게 어떤 해가 닥치게 한다면 너희는 나의 흰 머리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신의 종 나의 아비에게로 가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비의 영혼과 아이의 영혼이 서로 묶여 있으니 그 어린아이가 없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비가 바로 죽고 말 것이며 마침내 주의 종들은 당신의 종인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린 동생을 두고 종의 아비에게 담보하면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이르도록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저 어린아이 대신에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어린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당하게 될 해를 내가 볼까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4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들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9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 이선희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 양강도 운흥군의 자그마한 임산삽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오직 김일성 감사 또 그 고마움으로 또 오직 충성심으로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 그 나라 땅에서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난의 행군이 닥쳐왔습니다. 여기 온 탈북민들도 매개 과정에서 다 겪은 것입니다. 저는 한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도 저 북한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도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나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동생이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오빠들은 다 군복무를 하고 제가 온 가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죽을 먹고 또 겨울이니까 나무를 해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치고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이 안 보이고 너무도 배고파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쓰러지면 온 가족이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굶어서 돌아가실 때 그 죽물, 그게 강냉이 메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강냉이를 불, 다 풀인데 그걸 몽땅 우리인데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이 없었죠. 그때 오직 배가 고프니까 그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물만 남기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한 번도 고향에 가고 싶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왜? 그 북한 땅에서 남반부 출신이라고 하면 좀 엄청 좀 그런 걸 받아요. 그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 영향이 올까 봐 평생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단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우리 손을 붙잡고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빠는 위천공이 와가지고 오빠가 죽은 그 나이가 36살 나이였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였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버리고 제 사랑하는 딸 6살 때 아이를 버리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고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별을 하고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돈 15,000원으로 팔려 중국 산동성의 어느 한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갈 때 저는 중국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산동성은 쌀밥을 안 먹어요. 거기는 빵이 주식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인데 입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걸 다 달갑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것도 우리는 그걸 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갔고 4월 6일 앞에 사복을 입은 병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어요. 아, 올 게 왔구나. 그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집결소에 밖에서 징음이 울리면 야, 또 잡혀 들어오는구나. 잡혀 들어오면 무리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10명, 20명 정도.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공안이 우리를 넘겼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시 너희들이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 산동성에 들어오면 우리는 너희들을 다시 잡아 안 가겠다 말이라고 합니까? 넘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둑에다가 차고 검사를 하고 소독약을 막 뿌리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가 세균 덩어리 병균 바이러스를 감염하고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피를 다 뽑고 거기 끌려가서 몸 수색에 온몸이 다 벗긴 상태로
실한 옷

걸치지 않고 벗긴 상태로 우리는 검열을 받아야 했거든요. 검열을 받고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 그것이 차라리 보이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격했지만 경험을 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죽고 싶다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도망을 쳤는데 다시 잡혀와서 거꾸로 매달린 채 내 강목이 되는 강목에 너무 맞아가지고 허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이러도 못 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감옥에서는 동정이 필요 없어요. 동정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 동정이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동정도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가지고 중국에서 가지고 온 옷들을 다 팝니다. 사탕 한알과 바꿔먹고 누룽지가 바꿔먹고 이러다 나니까 각 지방에서 자기 담당 구역에 앉은 분들이 데리러 오면 아이들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발에 신발이 없어요. 너무나 배고파서 신발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맨발로 그대로 나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호송 도중에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다시 중국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면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런 길림성이나 이런 가까운 데 듣지 말라, 국경에 가까운 데 가기 싫다고 저는 깊숙한 데, 나는 농촌이라도 좋으니까 깊숙한 데를 보내달라 하니까 결국은 저는 흥경, 강성, 할빈, 빙생, 제일 산골에 저는 한 남자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중국동 15,000원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온갖 일, 돈이 팔렸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 일을 할 때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단 하루라도 설사가 와서 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번이라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술을 마시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술을 한 병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술에 취해서 자고 아침에 깨나면 또 일하러 가고 그럴 때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달걀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달기 그렇게만 해도 저한테 달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다 팔아 돈을 써야 된다고. 제가 달걀 하나 값도 안 되나요? 하루는 힘들어서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와서 구두발로 저희 이 가슴을 내려 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갈비가 속대가 불어났어요. 불어나가지고 저는 기침을, 갈비가 불어났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는 기침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개를 고이고 앉아서 기침을 지음해서 그때도 겨울이었댔는데 야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오직 도망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 하고서 저는 기어서 저 옆에 있는 그 동문의 집에 기어서 갔거든요. 겨울에 그거는 그 동문이 너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시아버지 데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집이 그런 집인 줄 알면서 왜 야를 여기다 팔았냐. 너도 같은 짐승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러고서 저는 그 동문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그때도 재나지 않았는데 저는 한 달이 돼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 중국 땅의 자매들은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고 짐승들에게도 있지 않은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10년 동안에 밖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감자함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강냉이 밭으로 뛰어들어가요. 잡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고 10년 또 그렇게 살고 20년 동안 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고 탈북 자매들이 아직도 저 중국 땅에서 아니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희롱, 멸시와 천대,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저는 어디에 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 중국 땅에서 아시아 게임 직후에 북송된 600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 생사기로의 길에 놓여 있고 또 지금 저 중국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2,000명의 불쌍한 자매들이 저는 북송돼서 알아요. 그 감옥에 갇히면 그리고 아직도 저 중국 땅에서 저와 같이 짐승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매들이 불구가 되어서 누려야 될 것들 누려도 못 보고 사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7월은요, 나무들이 가장 치열하게 초록을 키워내고 또 알차게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지치기 쉽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 들판의 곡식들이 연그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도 지금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후반전을 시작하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속삭이고 계십니다. 네, 오늘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어깨를 활짝 펴시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후반전의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걸어가실 7월의 푸른 길을 제가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찬송가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봤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이 고난을 묵상하는 찬양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의 일부를 따서 찬송가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크 시대에는 바흐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순환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순환곡이 패션 뮤직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영어 패션을 열정으로 해석하곤 하죠. 하지만 애초에는 예수님의 고난, 더 정확히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열정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추가된 뜻이라고 하죠. 패션의 어원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훗날 열정이라는 뜻을 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보세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에게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어떤 부부 신방을 했는데 당첨을 받았어.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 그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 부인은 50평짜리를

0: 사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35병짜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나죠. 아, 뭐 35병에 좀 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50평으로 가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고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열매를 함께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찬양 더 이어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내가 깊은 곳에서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 후에는 북한 땅 고향을 위한 한 자매님의 기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이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분단된 이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임을 믿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상생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임을 확신합니다. 고통의 역사를 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이 가득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주옵소서.

한반도 땅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평안과 희망, 소망인 줄을 믿으면서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두 곡의 찬송 또 올려드렸는데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홍지승 씨였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 씨였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도 소망과 희망과 평안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나누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일을 행하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오늘도 사랑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며 주님의 위대한 유업을 이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까지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델앤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보통 이 회사원끼리 만났을 때는 너무 피곤해 보이거나 좀 힘들어 보일 때, 아니면 좀 이렇게 건강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기고 해야지라는
1: 그러니까요. 말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0: 그렇죠.

0: 일도 일이지만 건강부터.
1: 네.
0: 라는 말이 사실 만연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얼마 전에 이것도 참 저희가 우려하던 반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폐결핵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1: 네. 이게 잇따라 나왔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0: 하는 건데 그 관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좀 진상을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 지린성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 식품 공장, 혹은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만 5천 명이 정말 많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국 입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발열 혹은 기침 증상을 보였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뭔 문제냐라고 해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출국 전 북한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라고 이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중국 측으로 그렇게 이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전 예방도 사실 부진했던 거고
0: 네.
1: 이거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주로 파견됐던 이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건가요?
0: 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 3명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신규 파견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갓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보였고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긴급 검사 과정. 그러니까 저기 문제가 터지니까 다른 네. 공장에서도 야,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폐결핵 환자가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나온 직후 다른 노동자들과 격리됐고요.
1: 네.
0: 수일 안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우연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 작업장에서 갑자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 문제를 단순한 감염병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보건 의료 문제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후진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다.
1: 네.
0: 영양이 부족하다.
1: 네.
0: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약품을 제때 쓰지 않는다. 요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중국 현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나 객담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1: 네.
0: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이게 폐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무게 있게 다루는데
0: 네.
1: 북녘의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이 폐결핵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0: 네.
1: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그러니까 결핵이긴 한데 폐결핵이잖아요. 결핵균이 폐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나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네.
0: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특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단생활을 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북한 노동자는 대개로 기숙사에서 단체로 생활하잖아요. 공장에서도 밀집된 공간에서 일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요걸 넘어서서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공장들이 긴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초기에는 또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폐결핵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그러면 잇따라 이렇게 폐결핵 환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0: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국의 그런 사람에까지 결핵이 뭐 전파되거나 전염된다면
1: 네.
0: 그 노동자는 북한,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 폐결핵이 만약에 전...

0: 되고 전염이 된다면 이 중국의 그런 지방이 그 지역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공장들까지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요. 중국의 관리자나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현지 기업체들도 북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1: 네.
0: 또 하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되기 전에 이게 충분한 의료 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계속 완벽한 우리 보건 의료 시스템이 있다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한 보건 의료 체제인 거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사회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이곳에 온 탈북민 분들을 보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다 시켜주잖아요.
0: 네.
1: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또 폐결핵이라고도 들었어요.
0: 맞아요. 자기가 폐결핵이 있는지도 모르고
1: 네.
0: 여기 와서 진단을
1: 맞아요.
0: 제대로 받아본 거죠.
1: 처음으로.
0: 그렇죠. 처음으로. 그리고 약간 치과 계열 예, 여기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1: 그렇죠.
0: 진단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1: 빼고.
0: 안 하는 거죠. 그 약간 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구로 막 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1: 네.
0: 아, 이 문제가 참 이 완벽한 그 사회주의의 보건의료 체제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참 이렇게 외화벌이라는 큰 틀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보다 이 돈, 내가 무언가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더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앞선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이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노동력 송출 자체가 체제의 외화 확보와 연결됐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화벌이 필요가 주민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한 검진과 치료 없이 노동자를 서둘러 파견했다면 이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혹은 체제가 오히려 노동자를 그냥 외화벌이 도구로 취급한 것입니다.
1: 네.
0: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오래 들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0: 네.
1: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중국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1: 네.
0: 이 문제가 이제 그 열악한 뭐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이제 중국의 인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나중에 중국이나 북한이 좀 인민들의 이제 원성 혹은 불만
1: 네.
0: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지지 아니 게 지적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계속적으로 중국에 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만 5천 명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그쵸.
0: 그 이후로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동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뭐 건강 검진, 감염병 관리, 숙소 환경, 노동 조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건강은 물론 현재 작업장 전체 혹은 지역 전체 이 보건 안전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러면 대체 북한 보건의료체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0: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1: 네.
0: 약이 있습니다. 그 약만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 꼬박꼬박 제

0: 엑디젯 그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해결이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의료진이나 약품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의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치료는 일정 기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환자가 생계를 위해 치료를 중단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남을 나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좀 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럼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네, 이제 단순히 중국 공장의 감염병 관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1: 네.
0: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감염권 관리 문제, 혹은 이제 주민의 건강권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 통제, 그 감시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내가 이 문제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어렵습니다.
1: 네.
0: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노동자 파견 실태와 함께 이게 건강검진, 치료 접근성,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인도주의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이행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이런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제대로 정말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아닌지를
1: 네.
0: 그것까지 진단하는 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도와주는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꼭 새기고 같이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건가요?
0: 북한에서는 그래도 보건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직은 정말 취약한 부분이 많겠구나.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겠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거는 북한 내부의 진단 혹은 관리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네.
0: 또 하나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 혹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권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차치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정신 건강 이 문제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참 이렇게 북한 주민분들의 남과 북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함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델리앤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피카소가 그 후손들이 이제 뭐 유명한 작품 빼고도 그 후 피카소는 바람둥이라 자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자녀 중에 이제 피카소가 죽고 나서 이제 유품을 정리할 때 습작들이 많았대. 끄적끄적. 그런데요, 나중에 끄적끄적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습작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경매 붙였대. 경매. 끄적 때는 작품을 경매로 붙였대요. 부르는 게 값이었대요. 별 볼일 없는 피카소 같은 유명 예술가가 정식 작품도 아니야. 끄적거리는 그 습작이 부르는 게 값이었다면 창세전부터 나를 작품으로 시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걸작품이라는 내 존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아멘. 믿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made in 피카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made in 가시예요. 내 가치는 값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천하도 바꿀 수 없다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싸구려

0: 여러 개가 있는 상품이야. 우리는 유일무이야. 작품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눈, 이 코, 이 모습에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예요. 왜? 작품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내 이 모습,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내 모양, 내 이 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눈이 어떻게 생겼든, 내 코가 어떻든, 내 입, 내 키, 내 IQ, 내 삶이 어떻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건 인간끼리 키재기지. 그렇죠? 오늘 나의 이 모습, 육체, 오늘 나의 이 인생, 이 코, 이 입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코가 저렇게 생겼고 어쩌다가 눈이 단춧구멍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나는 내 눈, 내 코, 내 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가? 아유, 그냥 빨리 가, 돈 생기면 빨리 수술해 버릴 거야. 나는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또 서로서로는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몇몇 친구들이 세계 미술 대전을 관람을 했답니다. 유명 작가들, 그러니까 진품이죠. 복사품이 아니고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와, 멋있다, 아름답다 감탄을 하면서 관람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에서 한 작품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야, 저것은 저런 작품이 어떻게 이 자리에 전시되는지 모르겠다. 어, 글쎄 말이야. 저런 그림은 나라도 그릴 수 있겠다, 야. 아니야, 나는 발로도 그릴 수 있어. 서로 킥킥거렸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밑에 작가, 화가 이름을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입조심. 속삭였습니다. 조용. 피카소 작품이야. 피카소 작품이야. 그랬더니 다들 주변을 돌아 비웃었거든. 야, 우리 무식이 탈로 났어요. 그렇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면 무식이 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눈이 열려서 나라는 존재, 우리 서로서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창사자부터 계획된, 그리고 작품으로 만드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가 20에서 50mm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서울, 제주가 23도, 신의주와 강릉, 광주와 목포가 22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포항과 대구, 대전, 여수, 부산이 21도, 춘천이 20도, 강계가 19도, 청진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 33도, 서울과 춘천, 포항, 대전이 31도, 강릉과 대구가 30도, 평양과 개성,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목포, 제주가 28도, 부산이 27도, 강계와 여수가 26도, 해산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유교가 주는 교훈. 타임 잡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나. BC 예수님 탄생하기 54년 전에 적군을 한 사람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75전이 들어갔답니다. 나폴레옹 당시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3,000불이 들어갔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21,000불이 들어갔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 적군을 죽이는데 200,000불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어떨까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추산을 해봅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50,000불. 놀라지도 않네요. 이란 전쟁에 병사 한 사람 죽는데 들어간 비용이 최대 100,000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3차 대전의 규모가 일어난다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가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베네수엘라 7.5도의 강진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 25분 후에 일본 북해도 바로 밑에 섬에 또 6.5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6.25와 같은 남북전쟁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는 별 내 딸은 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모르지. 그러나 이북은 지금 100만 명의 군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엊그제 발표요 30만 명, 이것도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서운 무기를 지금 계속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 정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한 해에 320만 명의 방문자가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곳에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그곳에 조각가가 있는데 프랭클린 게일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미국 군인들이 우비 같은 반초를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그 공원 내에 있습니다. 참 그러한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영어로 새겨졌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정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또 은유로 만드는 문구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동강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산골 골짜기에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장병들 한 번 정도는 6.15를 계기로 해서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동란 때에 아이센하워 대통령 아드님도 잃어버렸습니다. 밴프리트 장군 아들도,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워커 장군과 그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대전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올해 6.25 일어난 지 76년째입니다. 젊은 세대가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6.25 전쟁에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 아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6.25 동란 때

불에 타버린 교회가 2,122개나 된다고 그러죠. 총살을 당한 목사님은 35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탄 가옥이 60만 채고 미망인이 20만 명이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른 오늘 노인층들이 오늘 젊은 애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6.25 전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동탄스러운지 모르지. 성경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첫째로 기도운동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편 137편 1절에 오늘 바벨론에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6.25 동란 때 엄마 아빠를 잃고 발버둥 치는 어린아이를 우는 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등포 역사가 폭격됐을 때 애들 데리고 피난 가던 부모님들이 애들 다 동댕이 치고 플랫폼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월사금 내기가 어려워서 그 학교에 6월 26일 날 1950년 시험 보러 갔습니다. 수원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학교 가보니까 시험은 무기연기라고 써붙인 펜만 하나 놓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역에 가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기차가 하나도 댕기질 않아서 뱃사장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도강했습니다. 그때 피난민은 인산인해로 왜 인도교를 못 끊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경찰관이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내주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왜? 벌써 이틀 후에 보니까 미아리곡에 북한 탱크가 들어오면서 대포 소리가 뭐 얼마나 요란하게 나는지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나. 엽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로 피난한 목사님들과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공간에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미군 폭격기가 와서 낙동강 주변을 폭격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기도해 달라고. 저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해 6월 말 7월 8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린 학생들. 저는 그때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 날이요. 만약물을 내고 있었을 때 비가 안 와서 물 퍼서 천수답에 모를 짐고 있을 때에 펑펑 소리가 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야, 난리 났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 아침에 통근차를 타고 서울 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올라간 제 자체가 돌아다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대전 가 있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주지 않을 게

그냥 하지 말고 계속 지켜라 그러더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만은 물질도 좋고 자동차도 많고 전기차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은

0: 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경제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청년이요, 내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하세요.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에는 기도하는데 초인간적인 우력이 우리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대요. 죄를 범했으면은 믿음의 기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물 위에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있어.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정치인이 좋다 나쁘다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셔서 사리사욕이 없어지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남북전쟁을 북쪽으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리 장군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잔 낙스, 스카틀랜드죠.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스카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게 잔 낙스 목사예요. 그 양반이 장로교 목사예요. 그때 폭정을 했던 메리 퀸이 있었어요. 여자, 여왕이 스카틀랜드를 폭정으로 인도했을 때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잔 낙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잔 낙스의 기도를 듣고 스카틀랜드를 장로교 나라로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아직 가장 미군 800여 명에 어디서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고 북한에 잡혀간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성직자들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야.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우정자들을 위해서, 국군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대전 안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은혜스러워서 아주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아주 사랑하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0: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는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파 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내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많이 사랑하면서 사랑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을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환경보다 비교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는 눈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의 편애가 어떻게 집단적인 열등감을 만들고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이 어떻게 공동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상처는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해답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자유를 잃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제들이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수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형제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일 열등감과 상처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면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창세기 5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상처를 바라보시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배신이라는 렌즈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인생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는 이유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는 더 인정받고 누구는 덜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때 공동체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승진을 빼앗아가고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가치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관계는 경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질서를 제시합니다. 복음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자신보다 앞선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0: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도 축복할 수 있고 자신의 자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배웁니다.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바로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가복음 1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음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시지요. 오늘도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저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상. 30명의 두목 가운데 세 용사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돌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안전한 요새에 있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물이 몹시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이 물을 길어오려고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바로 이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적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지만 처음 세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세일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분하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모압의 최고 군인인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분하야는 키가 다섯 규빗이나 되는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채 같은 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분하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하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거인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새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분하야는 30명의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새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대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동생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이며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군인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여디아엘의 동생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입니다.

다음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시글락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싸움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다녔고 화살을 쏠 때나 물맷돌을 던질 때에 양손을 다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히에셀이며 요아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히에셀과 요아스는 모두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입니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도 당시의 용사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이스마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그 밖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유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갓 지파의 사람들 중에 광야의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방패와 창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자처럼 사나웠으며 산의 노루처럼 빨리 달렸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에셀입니다. 둘째는 오바디아이고 셋째는 엘리압이며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며 여덟째는 요하난입니다. 아홉째는 엘사바시고 열째는 예레미야이며 제일 마지막은 막반네입니다.

이들은 가치파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은 100명을 지휘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1000명을 지휘합니다. 그들은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던 어느 해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던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여러분을 환영하지만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러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그때의 30인 용사의 지도자 아마세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시니 평강 위에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당신을 돕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사울을 무찌르고자 할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한 뒤에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그의 주인 사울에게 항복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대입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군인 1000명씩을 지휘하는 지도자이며 모두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도적들과 싸웠으며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는 6,800명이 방패와 창을 들고 왔습니다. 시므온 자손 중에서는 7,1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 왔습니다. 이들 중 아론 가문의 지도자인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렸습니다. 젊은 용사 사독도 그의 가문의 지휘관 22명과 함께 왔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3,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사울의 친척으로서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2만 800명이 왔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가문 중에서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서쪽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1만 8,000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특별히 뽑혀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2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으며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도 그들의 지휘를 받고 왔습니다. 스불론 자손 중에서는 5만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서 온갖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납달리 자손 중에서는 방패와 창을 둔 군인 3만 7천명을 거느리고 지휘관 1,000명이 왔습니다. 단 자손 중에서는 2만 8,600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셀 자손 중에서는 훈련된 군인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12만 명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은 싸울 준비를 한 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단 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친척들이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음식을 실어왔습니다. 또한 곡식가루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윗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비롯해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마을과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에게 오라고 합시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시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옳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홀 강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걸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랴니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유다 땅 바알라 곧 기랴니아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두 그룹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새 수레에 궤를 싣자 웃사와 아히요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웃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니 웃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웃사를 벌하심이란 뜻으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세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들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많이 맞아들여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를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제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다윗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뽕나무 밭 위쪽에 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자훈련 과정 중에 영적전쟁이라는 과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아침부터 밥투정하는 아이 때문에 전쟁이 치러진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면 전쟁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죠? 스마트폰을 켜면 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세상의 물질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게 하고 또 마음이 씁쓸해질 때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전쟁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부추기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말이죠. 날마다 평안을 뺏기는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확실한 처방전을 남겨줍니다.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이죠. 전신갑주 하니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옛날 군인들이 입던 이 무거운 갑옷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휘둘려 우리 마음이 주눅들지 않도록 중심을 꽉 잡아주는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비교하게 하는 불안으로부터 내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또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입니다. 내 감정과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그냥 맡겨두면요. 우린 그냥 넘어지고 다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영적 갑옷을 든든히 챙겨 입고요. 어깨를 딱 펴고 문을 나서 볼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Victory in Jesus.

팜 페클싱어즈의 빅토리 인 지저스 함께 하셨고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무장시켜주는 것 같죠? 앞서 우리가 겪는 소소한 영적 전쟁, 일상에서의 영적 전쟁일 뿐 아니라 은근히 우리를 조여오는 세상의 물질주의, 비교의식도 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마귀는 거창한 무기를 들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친한 사람의 은근한 자랑을 통해서 또는 SNS 속 화려한 다른 사람의 일상 속에 숨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존감과 평안을 슬쩍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겠어요. 세상 기준에 맞춰 아등바등 맞서 싸우면 이건 뭐 십중팔구 지게 돼 있죠. 이럴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네, 오늘도 주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며 어떤 유혹과 싸움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연주곡까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손재석의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방이 온통 푸른 물결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푸르고 평안한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요. 연주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제인 애덤스. 어느 날 그녀는 척추에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런던의 한 빈민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빈민들을 위한 타가소,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미국에 200만 명에 달하던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그녀가 71세가 되던 해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나 그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염려일 뿐이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옛날 한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자 이 검객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한다. 이 얘기에 검객은 발끈하며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다며 검객을 흠씬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면 집에 칼을 놔둔 검객과 같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지혜롭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받은 큰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이런 찬양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팔복 찬양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덟 가지 복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복받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참된 본보기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팔복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들으실 찬양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복음성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복 있으리 안산시립합창단의 아카펠라 곡입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팔복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행함으로써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 한 가지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도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만 해선 안 됩니다. 사랑을 통해 그 진리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내가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기도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역대하 6장 4절. 주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셨을 때 땅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아합왕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여섯 번이나 일렀습니다. 그때마다 사환은 보고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올라갔을 때 사환은 큰 비로 이어지는 작은 구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염려와 좌절이 의심의 구름을 드리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저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축복의 비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최고의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며 평생을 준비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책을 모두 섭렵했고 누구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대저택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냈는데요. 하지만 그는 늘 더 완벽한 때가 오면 시작하겠다라며 말로만 집의 구조를 자랑할 뿐 평생 단 한 번도 기초를 파거나 흙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옆집의 한 평범한 농부는 거창한 지식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하게 돌을 나르고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이 지난 후 말만 앞서던 남자의 마당에는 낡은 종이 한 장만 남았지만 땀 흘려 직접 몸을 움직인 농부의 마당에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머릿속으로만 말씀의 지식을 쌓거나 입술로만 거창한 헌신을 다짐하는 계획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실천의 태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아무도 살 수 없는 종이 위의 설계도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생각에만 가둬두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발걸음으로 행해보면 어떨까요? 머릿속 말씀에서 벗어나 삶의 실천으로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세 단어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심, 배우심, 그리고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배우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너무 쉽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지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뭘 배우실 것이 더 있겠습니까? 다만 표현이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전개되는데 본인의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의 배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 우리의 기준점 되시는,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세 가지로 요약 정리돼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 배움, 그리고 사랑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지요?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아볼로는 24절에 보니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 가문과 가족 아닌가?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름이 아볼로, 헬라말은 아폴로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한 신, 태양의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폴로 맞습니다. 아니,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한, 비록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의 이름을 갖지 않고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지요. 그래서 아볼라인 것입니다. 배경이 어쨌든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이 한 사람은 일찍이 제자가 되기에 마음을 다했고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볼로는 가르쳤고 배웠으며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아볼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움이 얼마나 성도에게 또 제자에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또한 배움의 부요함이 정확히 파악되는데요. 일단 자기 자신이 사랑으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심지어는 오랜 시간을 지내어서 읽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아 그렇구나, 가르침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배우면 이렇게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볼로를 아주 인상적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24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그럽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로마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대에는요, 아테네 못지않는 지성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 그리고 유수한 학자들이 가득했고, 특히 유대인들은 10만 명 넘게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는데 유력한 필로 같은 학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거기에 걸맞는 학자다, 그런 의미겠지요. 두 가지 사항을 24절에 더 덧붙입니다. 언변이 좋았다, 성경에 능통했다. 언변이 좋았다, 이것은 특별히 정규 교육을 잘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는 교육 과정에 수사학을 배웁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특히 말할 때에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 그 지침에 따르면 당연히 말을 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을 받은 자다라는 뜻으로 언변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변이 말을 잘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능통, 다른 이들보다 참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를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열 가지를 깨닫는 그런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열정도 있었대요. 이때 열정은 성령의 열정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렇게 가르쳤다. 25절, 그 교사가 되었다. 우리로 치면 교사, 선교사, 내지는 순장, 뭐 그렇게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똑하고 지식 많은 사람을 교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성도라면, 제자라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이 아볼로에 비하면 지식적으로나 직분적으로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저 텐트를 만드는 평신도 사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역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점 사항 아니겠습니까? 26절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유명한 아볼라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유명한 순회 설교자쯤 되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이름 꽤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가르침을 배웠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인도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뭘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누구라 할지라도 가르칠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누구든 일단 가르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섯 가지의 행동이 담긴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동사는 제자 삼아라는 동사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제자 삼는 것, 가르침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 이것을 행할 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들어서도 장성한 성도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돌들을 통하여서도 가르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그때 신랄하는, 비난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두개인,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저들 말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말 못하게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만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리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왜 사람의 소리를 못 내겠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한낱 미물인 나귀가 사람을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귀가 교사가 되는 것이죠. 한때는 큰 선지자인 발람을 가르치는 그런 발람의 나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따라서 맘만 먹으시면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다 스승 되지 말고 아버지 되라, 뭐 이런 권면인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못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예수를 믿자마자 가르침의 사명을 받았고 가르칠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가치 있게 세우셨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세우신 열두 제자의 면면을 보십시오. 다혈질에, 비겁한 자들의,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의, 참 세울 수 없는 자들, 어쩌면 그렇게 패키지로 모으셔서 세우신지. 근데 그들이요, 실제로 역사를 바꾸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워서 뭐를 한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는 가르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지요. 망신 주지 않습니다. 더 큰 선생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잔잔하게 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진짜 감동은 브리스길라 이 부부보다 아볼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저들 부부의 말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배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참 귀하구나. 지난주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상징하는 한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마음 주소서.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듣는 모습이 귀하게 여기셨으면 너무 좋으셔서 듣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며 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경청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배우다, 이 히브리 말이요, 가르치다 라는 히브리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다는 라마드라는 히브리 단어에 강조형, 강조어형 장치만 포함을 시키면 가르치다 라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치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지혜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모범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저 내가 누구를 가르치네 조금의 교만한 마음이 없는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싶은데 더 배우는 방법으로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르치는 자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겸손히 경청할 수, 배우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쌓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평생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로 배우고 순종으로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배우는 모습, 이 아볼로의 모습은 성도 모습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성도의 태도는 배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에 간 거예요. 어떤 일을 기본적으로 할까요? 계속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기쁨의 근원이시고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흘러나오는 엄청난 은혜, 그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계속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르친다 해서

가르치는 것이 고갈이 됩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배운다 해서 오늘 배웠기 때문에 완전히 채워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채울 것 채워주십니다. 기쁨을 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배운다는 것이고, 천국에서조차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잘 섬기려고 배우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성하십니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운 아볼로는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저자 누가는 아주 짧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아볼로가 더 유명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박수를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했습니다. 즉 크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더 유명해지려고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가르칠 때에도 본인이 영광 받으려고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쳤고 배웠고 실천했다. 따라서 그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언변은 사람을 세우는 언변이 되었습니다. 그의 배움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대체 많이 배워서 뭘 하겠습니까? 많이 가르치는 것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아볼로도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교회는 참 강건해졌지요. 이들 같은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나라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는데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다 그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자체가 그 행동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말이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의 사명을 받은 것 남들을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모범 되신 그분을 따르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이 저자에게, 특히 아버지가 너 오늘 뭘 배웠니? 그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빠 앞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항상 뭘 배웠나 생각하고 뭐 없으면 백과사전이라도 들춰봤다는 거예요. 나이 지극한, 이제는 아버지는 떠나갔는데 꼭 이 사람이 잠자리에 누우면은 차문하게 되더래요. 너는 뭘 배웠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일어나서 백과사전이라도 들춰본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예수를 내가 오늘

0: 이렇게 따랐다. 그걸 나누는 것,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교사, 선교사 되어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게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8절의 내용을 잠시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랬습니다. 이 이기밀어라라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논박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이 적절하고 타당해서 듣는 모든 이들, 특히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헬란말 이기밀어라 여기에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논박했다, 논증했다 그런 의미인데, 저는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번역한 우리말 이기밀어라가 다가오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모든 상황을 다 정돈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런 어구로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날, 나 가르쳤어요. 나 주님처럼 배웠어요. 나 주님처럼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세우십시다. 오늘도 사랑하십시다. 오늘도 배우십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며, 이것이 아볼로의 삶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돌아오는 여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창조자, 우리 가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도 나누고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한국 최초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해 오신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의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997님, 친정어머니 소천 때에 계속 찬송 틀어드리고 기도하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니 편안하고 평안하게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진짜 은혜입니다. 네, 8235님, 저희 목사님도 지금은 편찮으시지만 오래전에 샘물 호스피스 교육받고 봉사도 하셨다고 하세요. 꼭 필요한 귀한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460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 잘 살려고만 아등바등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천국 소망 잊지 않고 지금부터 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비우는 삶. 네, 응원합니다. 5776님, 살아온 삶이 죽음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 죽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할 때에 인격의 하나님 만나 감사하며 살고 있네요. 호스피스 모든 관계자분들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 가득한 그런 삶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방송 들으시며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샘마루 스피스 원주의 목사님과 마더와이즈 코리아 김은영 사모님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환자들 입장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물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그거를 허락 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죽음은 죽음이고 치료는 치료인데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단계가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대화가 나올 수 있는데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2: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 병원까지 오시기까지는 많이 갈등을 갖고 갈까 말까 이렇게 네. 하시다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래도 여기서 한번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오세요. 적극적인 치료를 여태까지 해 오신 거죠. 그러나 그 적극적인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의사가 판정을 거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더 빨리 떠나실 수가 있으니 지금은 중단하는 게 답입니다라고 하는 게 요즘 모든 의료진들의 그런 종합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 보는 분들의 지혜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그렇지 않고 거기 안 가고 치료하는 곳에 갑니다. 라고 하면 그건 선택이니까 네. 괜찮아요. 그런데 갔다가 기도원에도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다른 치료 중심의 병원에 가서 또 좋은 약도 여러 가지 써보기도 해요. 그거 하라 안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실 때까지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절망하지는 마세요. 그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돌봐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두려움도 잘 가라앉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하죠. 그래서 기독교적 죽음관과 우리 다른 곳에서의 죽음관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죽음관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0: 위해서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시간이 갈수록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멀리서 들리는 찬송 소리가 내가 마음이 편해. 그래서 그때 처음 찬송 듣고 조금씩 조금씩 예배당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예배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뿐이에요. 미리 선입견을 갖고 이건 이 사람은 도저히 안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는 순종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분위기를 잘 그렇게 만들어가는.
1: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호스피스 센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런 센터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0: 그 가정이나 이런 데 있을 때 혼자서 그 고통을 견디고 두려움을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 지쳐버리고.
1: 네.
0: 중요한 것은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겠다. 그게 바로 호스피스의 정신이다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집에서 너무 지쳐서 가족도 먼저 쓰러질 정도가 되면은 그건 다 집안이 지금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도 되고
1: 네.
0: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도움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저희같이 독립형 호스피스로 오셔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다가 살만하시면 또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고 다양합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나 가족의 배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 네. 뭐 제도나 이런 기관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받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환자도 힘들지만 그리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들, 그 멤버들도 지칠 수도 있다, 힘들다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2: 네.
1: 같이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가족이 옆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아주 같이 지쳤어요.
1: 네.
0: 또 집에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도 지쳤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먼저 쓰러질 정도가 돼.
1: 네.
0: 그래서 저희는 가족도 다 함께 한께 우리 살자. 그래서 오셔서 쉬시라고. 이런 세 가지 기능, 집의 기능, 병원의 기능, 그다음에 교회 기능이 잘 이루어질 때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십니다.
1: 네.
0: 끝까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의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샘머호스피스 성교회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가족들도 또 그 이후로 케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을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2: 가족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
0: 네.
2: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떠나면 어떻게 되나. 네.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올 때, 위기죠, 위기.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안 돌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한 시간 돌봐드릴 때니까 잠깐 가서 목욕도 하시고 좀 쇼핑도 하시고 좀 쉬었다 오세요. 그런 것도 봉사예요.
1: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 지금 해주신 게 꼭 호스피스 센터 아니어도 가정 안에, 그러니까 친구든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2: 할 수 있어요.
1: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뭐 한두 시간만 일주일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서 시간을 좀 다 별도를 가질 수 있게 쉼을 가질 수 있게
2: 좋습니다.
1: 도와줄 수
2: 있게 좋습니다. 목욕 좀 하고 오세요. 네. 머리도 좀 손질하고 오세요. 잠도 좀 푹 쉬고 오세요. 네. 그 지치는 부분을 도와줄 때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져. 우리 팀 중에 한 사람이.

0: 조금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행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오세요.
1: 또 쉴 틈을 드리고 좀 숨 쉴 틈을 드리도록 예,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2: 서로
1: 예, 예. 해주면. 근데 참 그런 시간이 되면요 좀 어그러져 있는 그런 관계들 좀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걸 좀 이렇게 화해하고 싶은데 이 환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입이 차마 안 떨어지고 그렇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가족이 얘기하기는 무척 힘든 거예요. 네. 근데 환자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상황을.
1: 네.
0: 그런데도 입을 안 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지치셨죠. 가족 좀 쉬고 오세요. 그렇게 한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어줘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 또 가족을 쉬게 해준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을 때 이제 봉사 오신 분에게 얘기해. 사실 저는 다 상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 힘들까 봐 제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닌 천국이 있다는 소식을 붙들고 마지막 살아가세요 할 때 얼굴이 확 펴요.
1: 네. 목사님은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시간 어떤 것이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0: 일단은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제일 의미가 있어요.
1: 네.
0: 그게 아니면은 이제 죽으면 끝이고 헤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똥똥거리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안 믿었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믿었어요. 둘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역전이 됐죠. 이 세상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역전이 된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이곳에 왔는데 내 가족도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라. 내 형제 다섯이 있다고 전해달라 그래요. 지옥에 계신 분이나 천국에 계신 분이나 소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분들은 나 같은 곳에 오지 마. 천국에 있는 사람은 나 같은 곳에 오면 좋아. 그게 떠난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1: 네.
0: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네.
2: 거의 2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강의 듣고 티칭 받고 이제 저의 장례식 순서도 제가 뭐 찬송가도 다 골라놨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여행을 떠나든지, 그러니까 집을 오랫동안 비게 되면은 집을 다 정리하고 나가요.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죽음이 언젠가는 올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알게 되면서 긴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소유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목사님 통해서 그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짐을 많이 안 남겼으면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목사님께서 같이 그 호스피스 센터에서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환자 장례 그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 아니면 가족들 남은 가족들이 후회되는 그런 생각들 가진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요?
0: 그런 생각을 하죠. 좀 더 잘 돌봐드릴 것, 좀 더 네. 참고 살 걸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죄책감을 갖고만 살 것이 아니라 떠난 사람의 소원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잘 힘있게 사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라고.

0: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떠나신 분들의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떠난 분들의 남겨진 흔적들이 네. 치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떠나면 그 병, 방을 치우질 않아요.
1: 네.
0: 그대로 놔둬요. 부모가 떠나셔도 부모들이 쓰시던 것들을 치우질 않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저는 이제 할 때가 됐으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유가족 모임을 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오셔서 3개월 전에 떠나신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위로잔치를 해드리면서 예, 그런 것들로 정리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집에 할아버지 물건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물건들을 조금 정리하고 너희들이 쓸 거 쓰고 버릴 거 버려라 했더니 아이들이 그 어머니 그거 다 구닥다리인데 그냥 버리세요 그랬대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떠난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랬을 때 서로 도와주면서 이게 시간이 필요해. 어떨 때는 1년이 필요하기도 하고 2년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말씀도 많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웰빙 목회만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내느냐 하는 목회만 하지 말고 또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웰에이징 프로그램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떠나는 사람의 마음도 살펴야 되니까 웰다잉 프로그램도 교회가 좀 운영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요람 이전서부터 무덤 이후까지를 복음으로 책임지는 네. 그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죽음이 잘 준비돼야 잘 살고 잘 늙어갑니다.
1: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은 원주희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이번 주를 지나오니 어떤 날은 쨍쨍하게 해가 뜬 날도 있었고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전 이미 우산을 준비했거든요. 일기예보를 보고 준비한 우산 덕에 별로 비가 무섭거나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가 주는 용기라고 해두죠. 젖지 않을 거라는 안전함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인생에 비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만난다 해도 안전할 거라는 자신감. 여호와의 그늘이 주는 용기가 아닐까요? 어떤 날이 찾아온데도 어김없이 주님 안에서 안전한 행복한 토요일을 엄수빈입니다.